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지곡 들으셨는데요. 김상준의 대금,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중복이라서 이 복날을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날이 되면 보양식은 대부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더위 잘 이겨내실 준비, 보양식으로 우선 대비 잘 하고 계시죠? 열흘 전 초복 때에도 이미 복더위 대비 잘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복날 몸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작업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책 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굳이 장르를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작품 골라서 쏙 빠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하나 고르시고 옆에다가 시원한 수박이나 뭐 냉커피도 좋고요. 옆에 놓고 시원하게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싹 가실 테고요. 이만하면 멋진 복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김혜란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김혜란의 음악, 검은고 독주곡 추,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동쪽에서 부는 바람,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들은 김혜란 창작곡집 1번 상상, Imagination이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입니다. 이 음반은 지난 2021년 12월에 발매됐는데요. 작곡가 김혜란의 첫 번째 음반입니다. 작곡자는 이 음반을 내면서 여기에 수록된 음악들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전통음악의 어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다양한 작곡 기법을 풍부하게 적용한 실험적인 작품에 속하고 한국 전통음악을 클래식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는 김혜란 작곡의 검은고 독주곡 추, 추는 가을 추자를 쓰는 추입니다. 작곡자는 계절이 가을에 접어드는 형상을 검은고의 음색으로 나열해보고

보자 해서 빠른 속도의 리듬과 다양한 주법으로 음색을 확장시켜 나가는 기법을 써서 작곡했습니다. 일정한 동기 선율을 두고 그 선율을 변형해가면서 리듬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거문고의 주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거문고 연주법도 쓰지만 한편으로 술대로 현을 두드리는 주법이라든지 또 현을 긁기도 하면서 다양한 연주 기법을 통해 새로운 음색을 여러 가지 만들고 표현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곡을 구성했습니다. 동기 선율의 변화와 반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선율을 다양한 식임새와 리듬 패턴으로 구성했습니다. 거문고 독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거문고 주법의 새로운 시도 어떻게 펼쳐내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의 거문고 독주곡 추 듣겠는데요. 서정곤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의 검고 독주곡 추, 서정곤의 검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자연의 형상을 다양한 검고의 음색을 활용해서 표현하고자 한 곡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혜란 작곡의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란 음악입니다. 제목 산조 가야금과 르네상스란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작곡가 김혜란이 2017년 유럽에서 공연이 있을 때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작곡자는 노트르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그 빛의 신비로움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작곡가에게 빛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작곡자는 그걸 바로 12연 산조 가야금에 담고자 했는데요. 부분 부분 서도 민요 선율을 차용하고 그 선율을 변형시키면서 이 곡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곡을 감상하기 전에 작곡 노트에 적힌 그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비롭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 빛이다 라는 테마로 전통주법을 통해 감정 변화의 양상을 다양한 변박과 언무리 장단으로 표현하였다. 결국 그 빛은 우리가 아는 빛인 것처럼 우리 전통 음악의 주법과 음계도 변치 않는 그 고유한 음악일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혜란 작곡의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듣겠습니다. 이수은의 가야금, 양재춘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의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들으셨는데요. 이수훈의 가야금, 양재춘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수훈은 현재 이화여대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타악 연주자 양재춘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혜란 작곡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곡입니다. 이 음악은 자진한잎 중에 우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경풍년의 가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원래 경풍년을 연주하는 선율악기는 피리대금 해금인데요. 여기에서 해금은 그대로 쓰고요. 대금 대신 클라리넷 그리고 피리 대신 바순을 썼습니다. 두 악기 모두 목관 악기이라서 자진한 잎을 연주하기에는 금관 악기보단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해금에서 자진한 잎의 원래 선율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선율은 때론 클라리넷과 바순이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변주 방식을 써서 연주함으로써 다음 선율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경풍년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선율 변형을 이루는지 혹은 화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감상의 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가끔은 경풍년의 원래 선율과 비교해가며 듣는 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금 선율이 서양의 목관 악기와 앙상블을 이룰 수 있도록 음색이나 표현 기법 등을 고려해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목관 악기인 클라리넷과 바순이 넣는 화성의 효과를 함께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경풍년을 바탕으로 한 해금과 서양 목관 악기 앙상블 김혜란 작곡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 듣겠습니다. 노은아의 해금, 스티브 바키의 바순, 김원각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 동쪽에서 부는 바람 들으셨는데요. 노은아의 해금, 스티브 바키의 바순, 김원각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해금과 서양 목구한 악기를 위한 앙상블이었는데요. 자진한 잎의 하나인 경풍년의 주요 가락을 모티브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해금을 연주한 노은아는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바순을 연주한 스티브 바키와 클라리넷을 연주한 김원각은 현재 오레곤 주립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애란 작곡의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 곡은 종묘제례악 중에서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의 음악, 정대엽 중에 두 곡 분홍과 영관의 선율을 가져와서 이 선율을 피리와 태평소가 연주하도록 하고 여기에 피아노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곡의 제목에 흐르는 시간이란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전통이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 어느 한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지닌 것이라서 흐르는 시간이란 제목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피리로 연주하는 분홍과 영관의 선율이 뚜렷하게 들리고요. 또 그 선율이 어떻게 변형되고 변주되는지 그 모습 역시 쭉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악기 편성에 태평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대엽의 분홍과 영관이란 곡에 태평소 선율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피아노의 경우 반주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부분 부분 연결 선율을 통해 피리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도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기반으로 하고 피리 태평소와 피아노 반주와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인데요. 김애란 작곡의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듣겠습니다. 진윤경의 피리와 태평소, 이소민의

김일환 작곡의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들으셨는데요. 진윤경의 피리와 태평소, 이소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종묘제략 중에서 무공을 칭송하는 11곡 가운데 분웅과 영관 이렇게 두 곡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김혜라는 현재 한국창작음악단체인 KCMC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신학회 한국정학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관현악, 독주곡 및 실내악곡 등 여러 음악을 만든 작곡가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 국제교류에 초청돼서 다양한 주제의 작곡 발표회에 참가했고요. 2017년에는 폴란드 세계 오디오 아트 페스티벌,

2018년 연변대학 국제교류와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주최한 미국 바흐 페스티벌에서도 초청받아 작곡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31회 국립국악원 주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와 제8회 신학회 콩쿠르에서 수상 경력이 있고요. 2018년에는 산조가야금을 위한 시간미라는 곡으로 제35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 음악을 전해드리는 코너,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에서 오늘은 작곡가 김혜란의 음악, 검은고 독주곡 추, 산조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그리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곡들은 김혜란의 첫 번째 창작곡집 상상, 이메지네이션이란 음반에 수록돼 있는 곡들로 보내드렸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를 피리와 아쟁 연주가 함께 하도록 한 건데요. 병주도 하지만 두 악기의 독주도 간간히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해서 감상의 묘미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윤형욱의 피리, 신현식의 아쟁,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행정안 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5일 11시 강원 횡성, 경기 오산, 평택, 하남, 안성, 용인 남부, 여주 서부, 양평 서부, 경남 사천, 하동 북부, 산청 서남부, 합천 서북부, 전남 보성, 고흥 북부, 무안 북부, 전북 익산, 제주 서귀포시 서부, 충북 청주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이상 행정안 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피리와 아쟁이 같이 때로는 피리 아쟁 각각의 독주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 산조였죠. 윤윤성류 아쟁 산조 병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신현식의 아쟁,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이별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별가는 약간의 반주가 곁들여지고요. 북장단 대신 장구장단이 함께하는 연주입니다. 안숙선의 소리, 원장현의 대금, 안옥선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이별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련님이 이별

말이 오나론 책방에서 무삼소일로 쉬노라 편지 일장이 없어서며 방

내 마음 울으시고 말 후가 웃어서는 땡기가 쉽지 않다고 금부리요.

흐르마름 더하여도 쓸데없고 보기 싫어하는

부르면 말을 말아 그리 가 있겠느냐.

이렇게 조촐한 편성의 반주로 판소리 한 대목 듣는 묘미도 있네요.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안숙선의 소리, 원장현의 대금, 안옥선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

진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도 잡가 육자배기 듣겠는데요. 오늘은 성악 부분 없이 기악 반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남도 작가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기악 연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육자배기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진양조 장단으로 이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진양조 장단의 각이 육박이라서 육자박에서 육자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설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될 듯합니다. 민요 중에서 진양장단으로 부르는 특별한 그런 곡에 속하는데요. 이 내용의 여러 가지 흥과 한 또는 사랑, 그리움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깊이 있는 인생을 경험한 이들이 특히 잘 부르는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악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한 곡으로 감상해 보셨는데요. 연주자 소개해 드릴게요. 김보경의 가야금, 이재하의 검은고, 이동훈의 아쟁, 원완철의 대금, 이호진의 피리, 이동훈의 해금, 남상일의 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삼복의 두 번째 중복인데요. 열흘 전에 초복 보내시면서 이젠 좀 더위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장마 지나고 한 스무 날 정도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해마다 기억하시겠죠? 앞으로 큰 더위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 복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보양을 하시고요. 시원하게 책 읽는 시간 갖는 것도 이 복날을 지혜롭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노후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시점에 한 가지를 제안한다. 노후 대책을 위한 첫 걸음은 노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냉철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종욱의 노후 맑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삶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꼭 그대로 흘러가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자기 삶에 냉철하게 관심 갖고 제대로 알아두는 것. 그게 진짜 지혜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이희문의 미량미량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가방에 우산 넣고 다닐 땐 비가 안 오고 깜빡하고 우산 안 챙기면 비가 오고 그럴 때 느껴요. 아, 진짜 사는 게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요.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늘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러니 대충 계획 세우기보다는 제대로 아는 것, 이게 더 든든한 대책일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 미디어 속 노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노인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쓰신 정영희 공동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주세요. 빈사님, 밥은 남이 차려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저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또 빈사님은 그 늘 너무나 예쁜 밥을 남들에게 이렇게 차려주시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누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할 것 같아요. 방송도 그럴까요? 누가 차려주는 방송이 제일 맛있게 들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맛있는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너무 방송이 맛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퓨전 국악 앙상블 수의 바람과 함께 걷다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미디어 속 노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노인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공동으로 저술하신 정영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정영희 작가님 언론학 박사시고 네. 대학에서 대중문화와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언론학 쪽에서 대중문화와 그리고 언론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재현의 분야, 재현 혹은 재연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정영희라고 합니다.
0: 아, 갑자기 역사 얘기하시니까 이런 질문 생각나요. 예전에 고증이 부족해서 네, 우리 드라마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정말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면 꼭 역사학자와 같이 작업해야 된다. 근데 그냥 그 드라마 작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나요?
1: 아, 그렇죠. 요즘은 이전에는 사실은 드라마가 고증을 중요시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욕망과 네. 현재의 사회적 인식과 이런 거를 반영해서 네. 역사보다는 좀 현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퓨전 드라마도
1: 그렇죠.
0: 많고.
1: 그래서 네. 판타지 그게 좀 많은 편이죠. 맞아요.
0: 또 역사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1: 그렇죠.
0: 네. 아, 책 제목이요.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입니다. 어렴풋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요즘에는 또 노인의 그 영상도 AI가 많이 만들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영상 속 노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아하고 예쁘고.
1: 네, 맞습니다.
0: 현실하고 조금 다른지 아니면 요즘은 다 그렇게 됐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1: 네,
0: 어떤 의미가 담긴 제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그 책 제목에서 미디어 속 노인이라는 것은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미디어가 노인은 혹은 연령이 높은 세대를 어떻게 재현해서 보여주는가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탐색한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미디어 밖 노인은 실제의 우리의 노인들의 일상과 인식, 특히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 조명해서 보는 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 세계보다는 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밖에서 뭘

0: 보거나 배우는 것도 직접 가서 보고 배우기보다 뭐 영상으로 먼저 보고 배우고 네, 이렇게 네. 하니까 영상을 100%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저게 현실이다, 이렇게.
1: 네, 그렇죠.
0: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1: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지만 미디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과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라 어쩌면 또 그런 미디어들의 노인 재현이 오해를 만들 수도 있죠.
0: 네. 네,
1: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노인에 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특히 뭐 복지, 돌봄 이런 주제를 떠올리기 쉬운데 꼭 그렇진 않죠. 미디어 관련 주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거기 중요성을 두고 계실까요?
1: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돌봄이나 복지,
0: 네.
1: 의료 같은
0: 네네.
1: 사실상 비용의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비용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0: 네.
1: 근데 그것이 노인의 삶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0: 아닙니다.
1: 전체는 아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실제 삶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 역동적이기도 한데
0: 네.
1: 통념적으로 우리가 노인을 미디어가 재현할 때는 그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0: 네.
1: 그래서 노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20, 30년은 더 사는데
0: 네.
1: 네, 그 역동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미디어가 어쩌면 어떤 시선의 방향을 너무 고정화시켜버리는
1: 그렇죠.
0: 걸 수 있죠.
1: 네네, 맞습니다.
0: 네. 대중문화와 문화 콘텐츠 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하시는데 어떻게 관심이 노인 문제로 옮겨가셨어요?
1: 네. 그 대중문화와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나 정서나 욕망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영역이라서 그 안에는 당연히 노인의 삶도 들어가야
0: 그렇죠.
1: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상 콘텐츠 자체가 상품이다 보니까 구매력이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 소구력이 있는 콘텐츠 소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것이 좀 외면이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라고
0: 네.
1: 그 학회에서 기획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거나 덜 조명받거나 혹은 취약계층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잡아서
0: 네.
1: 오랜 토론을 거쳐서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잡은 것이 이전에 뭐 청소년이나 다른 건 많았고 여성도 많았고 노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인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0: 네.
1: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그 지금 오래된 거긴 한데 그 일요일 오후 되면 항상 무료 급식소 독거 노인이나 그 거리에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0: 네.
1: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제 급식소 봉사도 하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사실은
0: 직접
1: 그렇죠.
0: 네네. 현장에서
1: 그 무료 급식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고 노인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변두리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0: 네.
1: 노인 주제로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됐죠.
0: 그런데 네. 기획하시고 책을 쓰시고 책이 나오고 하는 와중에 노인이 거의 주 계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1: 그럼요. 네, 네, 맞아요. 그 와중에.
0: 네, 네.
1: 최근에는 노인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0: 네.
1: 접어들었으니까
0: 네.
1: 핵심 계층 중 네. 하나가 되어 있죠.
0: 그리고
1: 정치 경제적으로 모두. 네.
0: 구매력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1: 그러니까 지금의 노인들이 노인 세대가 구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0: 네.
1: 그분들이 대부분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0: 네.
1: 때 주 허리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되어 계신 분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탄탄하게
0: 그렇죠.
1: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0: 네. 책을 열 분이 함께 쓰셨어요. 이렇게 공동 작업하기가 이게 도움도 되지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어떤 분들이 함께 작업하셨나요?
1: 아, 네. 이번에 우리 저자 구성에서 사실 조금 그 나이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박사를 받아서 파릇파릇한 그런 학자도 있고
0: 네.
1: 중견도 있고 또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인의 문제를 특정 나이 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모든 연령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0: 네.
1: 그 탁 보면 여기 저자들 나이는 안 나타나 있기
0: 네.
1: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0: 그런데 네.
1: 내부에서 기획을 할 때는 이제

0: 세계의 세대가
1: 네.
0: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게
1: 각각의 시선을 담은
0: 아,
1: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그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봐온 노인 세대를 미디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연구하는 젊은 학자의 시선에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그,
1: 세계 세대가 구성을 했는데 또 세계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게
0: 그럼요.
1: 바로 그건가요?
0: 그거 이제 세대별로 구분된 건 아닌데 글 자체를 전체 톤에 보면은
1: 네.
0: 그러니까 이 10명이 구성을 하긴 했지만 그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나온 저서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색깔을 살짝살짝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책 안에 보면은 각각의 글 안에 그런 세대적인 혼합성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전공을 이제 보면 물론 책맨 뒤에 저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테크니컬한 거. 가장 최근에 기술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1: 네.
0: 아주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노인과 관련된 일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1: 이 파트들이 어떤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0: 아, 네.
1: 재현 파트가 있더라고요.
0: 네. 재현 파트는 사실 뭐냐면 우리 사회에 그냥 공통된 인식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실제 노인의 삶이라기보다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노인의 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내가 경험한 노인들도 있지만 미디어가 재현,
1: 네.
0: 보여주는 노인들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문화적 재현이라는 파트에서는 이제 노인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오는데 미디어는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봤고요.
1: 돌봄은요?
0: 네,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OTT 시대 노인은 이제 그 OTT는 일반 레거시 미디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레거시라 그러면 전통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래서 그런 OTT가 또 이제 드라마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노인을 재현하는가? 이런 거를 재현 파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것이 재는 다시라는 뜻이고 현은 드러날 현을 쓰는 거라 실제 삶보다는 보여지는 것 그런
1: 그렇죠.
0: 게 초점 맞췄고
1: 네.
0: 그다음 돌봄은 이제 실제로 노인은 일반적인 인식이 신체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보니까 돌봄과 비용의 대상이라고 보니까 그런
1: 네.
0: 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고 실천은 사회적 인식은 노인을 그렇게 보지만 실제 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1: 네.
0: 이런 것 아니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인의 삶을 더 활기차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실천 부분에서는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도 많아요.
1: 네.
0: 디지털 미디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1: 네.
0: 그렇답니다. 네.
1: 그러면 그 중에서도 그 우리 작가님은 재현 파트에 참여를 하고 계신
0: 그렇죠.
1: 거군요.
0: 네, 맞아요.
1: 네. 작가님 목소리로 이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챕터 1.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문화적 재현 가운데 노인의 삶과 재현의 렌즈 중에 일부분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노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실제 삶의 조건이나 목소리보다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와 담론으로 노인을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이고 공적인 렌즈로서의 미디어 재현은 노인 개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실제 삶의 실천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으로는 연령주의를 강화한다. 노인학의 선구자 로버트 버틀러는 1969년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연령주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나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하는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노년 이미지는 사회 전반에 연령주의를 내재화시켜서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사회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는 위축시키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다양한 재현은 노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2010년 이후부터는 꽃보다 할배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행과 도전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고 유튜브에서는 방망래 할머니처럼 솔직하고 유쾌한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실버 유튜브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0: 노인이 더 이상 은퇴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활력 넘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현과 실천은 노인 세대에게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도록 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노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1: 미디어가 노인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활기차게 살고 있고 그러고 싶은데 미디어에 보니까 노인들이 기운이 없네 이러면은 왜 나의 삶에도 나의 동년배니까 네.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디어가 어떻게 그리는 게 왜 중요하다 이런 걸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0: 그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노인들은 뭐 좀 뭐랄까 고집이 세고
1: 네,
0: 젊은 세대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1: 네.
0: 뭐 우리 세대는 어땠다 라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소비하는 굉장히 고정적인 네.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
1: 네.
0: 그리고 뭐 때로는 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뭐랄까 긍정적이지 않은 어른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1: 내가 살아봐서 안다. 너 그거
0: 그러니까요.
1: 절대 안 돼. 이런
0: 네,
1: 거죠.
0: 네, 네. 그리고 뭐 요즘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세대를 사랑과 아량으로 베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권위로 이렇게 뭔가를 통치하려는 통제하려는 그런 네. 모습으로 많이 재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아랫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윗세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1: 네. 그렇죠? 근데 작가님 저는 그 매체와 현실이 항상 예. 미러링 서로를 네. 거울로 삼는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
1: 예를 들면 우리가 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키팅 선생님 같이 되고 싶어 영화 속의 어떤 선생님이죠.
0: 네.
1: 그러면은 나는 키팅 선생님이 모델이야 이러는데 사실 그 어떤 영화 속의 역할을 맡은 선생님은 또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의 롤 모델이야.
0: 그렇지.
1: 나는 정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좋았어 이 역할을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현실과 매체가 계속 서로를 미러링하게 되는 거니까 그 왜 매체에서 예 나 때는 말이야 자꾸 이걸 하면 이제 어머님들도 그래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고
0: 네.
1: 또 아들 이러면 또 어머님들도 아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매체 속에서 그리는 노인의 모습을 실제로 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카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0: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든 현상들은 현실의 반영이자 또 그 힘이 현실을 구성하는 게 있어서
1: 네.
0: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말들을 해요. 매스미디어가 현실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1: 네.
0: 바람직한 모습이 뭔가를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듯이 구성해내기도 하는데
1: 네.
0: 근데 미디어에서 보는 노인의 이미지가
1: 네.
0: 바람직한 노인상이나 어른으로서보다는 조금 뭐랄까 부정적으로 재현되는
1: 네.
0: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 책에서
1: 네.
0: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에서 노인의 재현이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에요. 좀 그 역사가 조금 재밌는 게
1: 네.
0: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은 슬기로운 현자.
1: 네.
0: 지도하고 뭔가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서 재현이 많이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다 보면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잖아요. 핵가족화도 극단화되면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노인은 한 가정에서 같이 머무르면서 아랫세대를 돌보는 어른이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
1: 네.
0: 그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노인들이
1: 네.
0: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 은퇴할 나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존재거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면서 사실 좀 가치가 덜한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런 게 또 미디어에 반영이 되고 미디어는 또 그런 현상을 이렇게
1: 네.
0: 다시 보여주면서 사실 세대가 좀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1: 지금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 맥가이버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항상 맥가이버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0: 그렇죠.
1: 할아버지의 지혜를 늘 현실로 가져오는
0: 맞아요.
1: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0: 네.
1: 좀 달라진 거네요.
0: 그렇죠. 사회 변동과 또 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0: 인들이 인식에서도 멀어지고 현실에서도 좀 소외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1: 그거 뭔가요? 연령주의, 로버트 버틀러가 얘기한.
0: 연령주의라는 건 사실상
1: 네.
0: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연령대거나 연령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정관념이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고정관념은 좀 편견적인 거,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요.
1: 네.
0: 그 연령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한 개인이 그 개인이나 인간으로

0: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사고도 그렇고
1: 네.
0: 저 사람은 노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고용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많고요.
1: 네, 은퇴 시기도 거의 정해져
0: 그렇죠.
1: 있고.
0: 그런데 네. 그 연령주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령주의 자체를 우리가 그냥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취약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1: 네.
0: 젊은 세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할 거야. 이런 것들. 그런데
1: 네.
0: 사실 그게 전체는 아님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연령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게 되면 그게 또 세대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1: 네. 책에서는요. 노인 재현이 너무 계급화되고 젠더화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그게 뭔가요?
0: 그러니까 계급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다 차원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디어가 보여주는 노인들은 이제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그런 것이긴 한데
1: 네.
0: 적극적인 노인들, 활발한 노인들,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는 노인들
1: 네네.
0: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근데 현실을 보면 모든 노인이 그렇진 않거든요.
1: 그럴 수가 없죠.
0: 예.
1: 네.
0: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노인은 좀 과대재현되는 경향이 있고
1: 아, 네.
0: 그리고 그렇지 못한 변방에 있는 취약한 노인들은 아예 미리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1: 네네.
0: 그런 분을 이제 과소재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급화되어 있고 또 젠더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성별에 따라서
1: 네.
0: 여성 노인의 역할과 남성 노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방식도 많이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한번 짚어봤어요.
1: 그 읽어주신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 개인 채널에 좀 달라진 분위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0: 그렇죠.
1: 방막내 할머님도 그렇고요.
0: 네, 네, 네.
1: 네,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이럴까요?
0: 많이?
1: 옛날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아니면 일부?
0: 전체적으로 다 달라졌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는
1: 네.
0: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는 하더라도 은퇴는 했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그 여유는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문화 콘텐츠를 소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는 또 젊은 사람이 만들기보다는 동세대 내에서 만드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는 뭐 요즘 시니어 모델들도 굉장히 많죠.
1: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는 뭐 시니어 할머니들이 뭐 짧은 이쁜 옷을 입고 항상 메이크업을 하시고 어떤 서빙을 하는 일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어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 세대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 네.
0: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 네.
0: 우리 노인 그러면 몇 세 정도로 보세요?
1: 아, 이제는 80인 것 같아요.
0: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제 8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막 65세 뭐 노인이라 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이후의 삶이 이미 20년 이상이 남아 있다고요.
1: 네.
0: 그러면 적어도 반 세대, 한 세대를 30몇 년을 본다 그러면 세대 한 세대의 절반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자고 입고만 살 수가 있겠어요?
1: 네.
0: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활동들이. 그래서
1: 지금은 사실 65세가 언니.
0: 그럼요.
1: 네, 언니이지 네. 전혀
0: 네.
1: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도 죄송할 때가
0: 그렇죠,
1: 있어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너무 이렇게 젊으시기
0: 예.
1: 때문에.
0: 맞아요.
1: 네. 네. 요즘에 재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죠?
0: 그렇죠.
1: 네.
0: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 네.
0: 특정한 집단에게만 조명해서 그러니까 미디어가 보이는 노인들이 물론 노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
1: 네.
0: 좀 잘 사는 분,
1: 잘
0: 꾸미는 분,
1: 네.
0: 활발한 신체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무료 급식소
1: 네.
0: 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뵈면은 정말 정말로 취약한 분들이 사회에 비가시화되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활발하고 뭐 활기차고 자아실현에 열심인 분들의 그런 문화적 가치 상품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상품성인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변방에 계시는
1: 네.
0: 분들은 소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도 부족해지고요.
1: 네.
0: 사람이 보지 못하면은
1: 네.
0: 관심이 당연히 없고 관심이 없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쓰지 않는 법이라서
1: 네.

0: 그런 부분이 여전히 좀 아쉽죠.
1: 왜 우리가 청년 세대를 뭉뚱그려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이 노년 세대에 대해서도
0: 그렇죠.
1: 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싫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다양성과 역동성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바라는 점도 있어요. 이게 물론 노인 재현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1: 네.
0: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한 세대 공동체 안에 살았을 때는 노인은 노인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1: 네.
0: 지혜롭게 오랜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자산이고 또 청년 세대는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그럼 그 두세가 내가 이제 합해서 한다 그러면
1: 무적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이제.
0: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옛날 세대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1: 네.
0: 따뜻한 물 먹고 배를 비벼주는 걸로 낳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무조건 약국 가거나 병원 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지혜와 그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잘 못 쓰시거나 뭐 디지털 기기를 잘 못 하거나 이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청년은 나이 든 세대 그걸 못 하니까 바보 취급하고
1: 네.
0: 나이 든 사람은 청년들이 그런 그 유연성을 발휘 못 하니까.
1: 네.
0: 뭐 어리석다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있다 그러면 사회 모든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이 될 수 있지
1: 그렇습니다.
0: 않을까 유연해요.
1: 유연한 네. 시선이 돼야 되는데
0: 그렇죠.
1: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 은빛 물결을 논이는 물고기 함께 듣겠습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 은빛 물결을 논이는 물고기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팍 노인을 쓰신 정영희 공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작가님 목소리로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챕터 1 가운데 미디어 재현을 넘어 실천으로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노인은 단순히 매스미디어에 의해 재현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하고 공유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모델과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삶과 사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다. 노인들은 더 이상 미디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재현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노인 당사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기 재현의 장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세대에게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블로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공유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재현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노년의 삶이 고립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는 더 이상 일방적인 노인 이미지를 주입하는 매체가 아니라 노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하며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을 단절과 소멸이 아닌 자기 성찰과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한 그런 삶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저희 엄마가 87세신데 저보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세요. 저는 하는 것만 하고 저희 엄마는 친구분들이 뭐 이것도 해보래, 뭐 이것도 가르쳐줬어 하셔서 때로는 우리 엄마는 이런 것도 하네,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이것도 물론 다양한 노인이 계시겠지만 아예 활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있는 매체들을 다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노인 세대는 사실 그 인프라가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1: 네.
0: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그 80년대, 90년대 청년을 보낸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또 젊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1: 네.
0: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 내 삶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시죠.
1: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사용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죠.
1: 네.
0: 그런 거죠.
1: 네.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그 뭐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또 뭐 계정 SNS도 하시고
0: 네.
1: 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서사를 새롭게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0: 그럼요.
1: 네.
0: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 자아 정체성에도 영향을
1: 네.
0: 주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속된 말로
1: 네.
0: 뒷방에 있는 뭐 뭐야 뭐 이런 사고를 안 할 수 있게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거나 뭐 아니면 나를 기록함으로써 나의
1: 네.
0: 경험과 또 지식과 지혜를 남길 수 있구나 뭐 이런 역할 부여가 되는 것이기도
1: 네.
0: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의 이해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 이런 게 많아지면 이제 그 젊은 세대하고도 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요?
0: 아,
1: 네네.
0: 네. 젊은 세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혜와 경륜은 살 수가 없죠.
1: 네.
0: 알 수가 없는
1: 네.
0: 것이고 그거는 유일하게 노년 세대들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인데
1: 네.
0: 그런 걸 이렇게 베풀어 줄 수가 있죠.
1: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많은 좋은 기회들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다.
0: 네.

0: 거잖아요. 네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1: 그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각 노인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계층적인 한계이거나 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만을 위한 문화적인 장이라든지 노인만을 뭐 위한 디지털 미디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리터러시 작업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적 차원에서 제도가 보완하거나 지역의 커뮤니티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라디오 방송 같은 네. 미디어가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네. 뭐 이런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죠.
0: 저 네. 한 40대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막 이렇게 나도 50이 되면 이제 저거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런 거보다는 40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게
1: 그렇죠.
0: 많았어요.
1: 네, 한계를 끊는 게 더 많죠.
0: 네, 그러니까 제가 60이 되면 이제 저 클럽에 들어가,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어떤 것 네. 저기 들어갈 수 있고, 누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했고, 그래서 조금 제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네. 자꾸만 어떤 공부 모임에 40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행 모임에 50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 우리가 삶의 전체 연령대를 전체 스펙트럼에 이렇게 넓혀놓고 보면은 네. 노인을 위한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만 볼 수 있는 것,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문화나 공간도 굉장히 많고 네. 청소년은 청소년이어서 할 게 많고 네. 또 중장년은 중장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막 예를 들어 소설책만 보더라도 컨텐츠 네. 같은 거 이렇게 많아도 노인을 위한 컨텐츠 사실은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에 기획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으실 텐데 노인을 노인의 읽을거리, 노인의 문화적 삶과 관련된 그 컨텐츠가 의외로 적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니어 모델들도 그렇고요, 시니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그러한 사회적 부족에 대한 일종의 반란 반동인 네. 것 같아요. 우리 네. 있어. 우리 살아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사회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만들지. 이런 움직임의 일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노인을 위한 문화적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0: 아까 작가님이 그 난 뒷방 노인 되기 싫어 이랬지만 우리가 네. 그걸 그 우리만 갈 수 있는 뒷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 그렇죠.
0: 뒷방이 너무 재밌다.
1: 그 역할을 지금 현재 네. 실제 나이 드신 분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무대나 장을 제도가 풀어줘야 돼요.
0: 네.
1: 왜냐하면 최근에 좀 이제 불행한 사태긴 한데 우리 왜 그 탑골공원 사태 네. 아시죠? 그죠?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또 계층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가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 길을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여러 기타 등등의 이제 요소로 인해서 그 공간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 이제 대안은 뭘까? 왜냐하면
0: 네.
1: 그분들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다른 곳으로 가셨대요. 어떤 분은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가시고 가셨대는데 좀 그런 공간들을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0: 네.
1: 그러니까 추상적인 문화적 공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와 미디어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0: 네. 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좀 첫 번째 파트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한다면 뭘 짚을 수 있을까요?
1: 나이 드신 분들도
0: 네.
1: 기술과 미디어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0: 네.
1: 거. 왜냐하면 모든 문화나 문명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는데
0: 네.
1: 너무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기술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보면은 세 번째 실천의 영역에서 테크놀로지를 많이 넣어놓은 부분도
0: 네.
1: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사실 기술이 약한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뭐 어디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게 기술이 사실은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은 오히려 약한 사람은 기술을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번잡하고
1: 네.
0: 네, 젊은이들은 기술을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택시 잡는 거 하나만 봐도
1: 그렇죠.
0: 네, 어르신들이 맞아요. 오히려 택시를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네.
1: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0: 네.
1: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민간

0: 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사실상 노인 정책은 국가가 굉장히 많이, 국가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1: 그러면 우리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국가의 일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중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좀 어떤 시선을 가지면 사회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0: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 모든 해결책은 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은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보다는 한쪽에서는 혐오하고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그 공동체적 사고가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재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디어나 특히 우리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게 노인이 고유한 목소리로 자신의 서사를 써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매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 저는 사실 옛날에 라디오밖에 없던 시절에 있었던 재미난 라디오 콘텐츠들이 지금의 실버 세대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실버 세대가 되면 눈으로 뭘 계속 보는 것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0: 그래서 목소리로 뭔가를 전달하기에도 우리가 시각적이고 청각적을 동시에 전달해야 될 때는 부담이 되지만 네. 청각 하나에만 이게 그 감각만 하나만 고유하게 쓸 수 있잖아요. 네. 라디오는. 그러면은 네. 노인들의 이야기, 노인들의 서사 이런 걸 곱게 담아서 네. 새로운 형태로 후세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1: 네. 네. 뭐 끝으로 스스로 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라든가 부모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여러 지금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께 좀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 다 하셨나요?
0: 아니요. 조금 남아 있어요.
1: 해주세요.
0: 저희 어머니가 39년생이시니까 네. 나이가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그게 왜 저 나이가 되면 저걸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우리가 아기들은 할 수 없어도 예뻐하잖아요. 네.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막 조물조물조물하고 그런데 노인들의 할 수 없음을 다르게 보지 말고 네. 너무너무 애쓰신 분들이 이제 다시 아기가 되셨으니 예쁘게 곱게 보자라는 그런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온정적으로 아니면 온유하게 이렇게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잘 못 걸어가시는 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제 모든 세대를 한 세대 한 세대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길게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서 예쁘게 서로를 좀 이쁘게 막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좀 이쁘게 보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애쓰신 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거를 기억해주고 예쁘다 하면 진짜 이뻐지는 거라서 맞아요. 그런 역할을 미디어가 좀 해야 돼요. 노인을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재현할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노인의 걸음도 아장아장으로 그렇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네.
0: 뒤뚱뒤뚱 비틀비틀로 보지 말고 아장아장으로 네. 보고 네. 말씀이 어눌한 거를 그냥 그걸 갖다 저 사람 왜 기능적으로 떨어졌을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옹알이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천천히 말하게 되고 어머니의 행동이 더 예뻐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좀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바뀌는 거라서 네. 좀 그거는 좀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네. 노인을 보는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1: 네. 뭔가 제대로 못하실 때 속으로 당황하시는 그 모습이 사실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네.
1: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그분들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쓰신 정영희 공동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 정거장의 안예슬 대표 모시겠습니다. 또 전해드릴 게 있어요. 토요일 코너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에는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8월 한 달간 어떤 책들

만나게 될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아,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미디어가 그려온 노년의 모습이 진짜 노년의 얼굴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갑자기 다양한 콘텐츠들을 떠올리고 우리 현실 모습도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면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말고 그 삶을 직접 들여다보려는 관심이 정말 필요한 듯합니다. 뭐 노년이든 그게 우리의 내일이든 똑같죠? 뮤지엄의 추억의 기억 속에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삼계탕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나 달력의 작은 글자를 보지 않아도요, 몸이 먼저 계절을 알아채는 날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금세 피로가 밀려오고 작은 일에도 에너지가 쉽게 빠져나가는 요즘. 한여름에 한복 반, 중복입니다. 흔히 복날이라고 하면 뜨거운 보양식 한 그릇 먼저 떠올리지만요. 복자의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의미 있는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모양인데요. 기세등등한 한여름의 더위 앞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잠시 몸을 낮추고 납작 엎드려 쉬어간다는 뜻이죠.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자연의 이 커다란 흐름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속도를 줄이는 지혜를 배우는 날인 셈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여유 있는 휴식으로 스스로를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프린스 오브 제주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0: 경기 도립 국악단의 연주로 프린스 오브 제주 전해드렸는데요. 음악만 들어도 제주의 풍경이 떠오르면서 제주 느낌이 물씬 나죠. 중복인 오늘 청량한 제주도를 담은 곡으로 시원하게 한번 문을 열어봤습니다. 아, 벌써 중복이네요. 중복을 맞아서 엎드릴 복자에 담긴 쉬어감의 의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옛 문헌이나 또 조선시대 왕실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복날을 보내는 우리 선조들의 방식이 꽤 구체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궁궐에서는 신하들에게 얼음을 바꿀 수 있는 빙표를 내렸다고 하고요. 양반들은 시원한 계곡이나 또 처마 밑에서 발을 담그는 탁족을 즐겼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서 조용히 실을 읊으면서 몸과 마음의 열을 식혔다고 하죠. 음식으로 기운을 채우는 건 못지않게 각자의 자리에서 무더위를 피하며 몸을 보호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에너지가 쉽게 소진되는 이 시기에는요, 뭔가를 자꾸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 과열된 이 마음을 식혀주는 게 가장 필요한 보약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잠시 멈춰서는 곳조차도 참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한여름에 제대로 엎드려서 기운을 잘 아껴둬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겠죠? 머릿속을 채운 일들 잠시 비워두시고요.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보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다로 나아가면서 부르던 해녀들의 삶이 담긴 노래소리 전해드릴게요. 바다, 파도소리와 함께 감상해보시죠. 강경자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해녀 노젓는 소리 듣고 옵니다.
1: 순자어멍, 야, 오늘 물때 몇 물이라?
2: 오늘 일곱 물이우다.
1: 일곱 물, 경에도 늦이기 강 물에 들려 가보게.
2: 경 없쥬?
3: 경 없어.
1: 이어도 사나.

0: 우리 앞에는 천두재다
1: 천두재다
0: 천매 새끼
1: 천매 새끼 너는
0: 잘도 잘도
1: 잘도 잘도
0: 가는구나
1: 가는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0: 철아 철
1: 철아 철
0: 철아 배겨라
1: 철아 배겨라
0: 흥쿵 지어라
1: 흥쿵 지어라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연애 녹지에 밤바다에
1: 밤바다에
0: 파도가 들어
1: 파도가 들어
0: 자그만 여자의 마음
1: 여자의 마음
0: 한금이 들어
1: 한금이 들어 궁궐이네 궁궐이네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0: 그와 같이
1: 그와

홍콩 주어라 홍콩 주어라 이어도 사나.

0: 어여나 줍서
1: 이어도 사나
0: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1: 대천바다
0: 대천바다
1: 가운데 들어 가운데 들어 호를 일러
0: 호를 일러
1: 돌들방 세네
0: 돌들방 세네
1: 선주 사고

0: 이어도 사나
1: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0: 저라 저라
1: 저라 저라
0: 저라 저라
1: 저라 저라.
2: 강경자 어르신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해녀 노젓는 소리 전해드렸어요. 파도 소리는 정말 언제 들어도 마음을 좀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함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바다를 떠올리셔도 좋고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푸르름 가득한 숲도 즐기시잖아요. 어디에 계시든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곁에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함께 있을게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허창옥 작가의 에세이 물소리를 들으며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인생의 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물소리를 통해서 위안을 얻었던 그 경험과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글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성창순 판소리 모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하의 해금 연주 준비되어 있어요. 몽금 만나보시죠.

김서하의 해금 연주로 몽금 듣고 오셨습니다. 고요한 낮의 햇살처럼 스며들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그 소리의 결을 따라서 함께 걸어보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연평도 나나니 전해드릴 텐데요. 후렴구에 나나니가 나오는데 이것을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나나니 타령 또는 연평도 난봉가라고도 불리는데요. 흥겨운 놀이판에서 또는 객가에서 일하면서 흥을 올리기 위해서 부르기도 했어요. 서해안 지역에서 부르던 민요이기도 하고요. 구슬할 때 부르는 의식 음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고금성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연평도 나나니 감상해 볼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혼자 앉아서 물소리를 듣는다. 그 시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물은 내 눈앞에서 두세 번 꺾이며 떨어져서 소에 잠긴다. 영국사 가는 길. 숨이 찰 즈음에 3단 폭포를 만났다. 폭포는 높지 않고 물줄기도 세지 않다. 마찬가지로 소도 둘레가 크지 않고 깊이도 얕다. 작고 조용한 폭포. 오히려 쉬기에 편안한 느낌이다. 소는 그 속을 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무리끼 낀 돌들, 떨어져 겹겹이 쌓인 나뭇잎들을 들여다보며 나는 물소리를 듣는다. 물소리 듣는다. 나는 오래 앉아서 물소리를 듣는다. 오래 듣고 있으면 물소리는 귀 속으로 들어와 가슴에서 잦아진다. 천길 물속 같은 정막에 묻힌다. 물은 분명 소리를 내며 흐르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나의 감각, 시각과 청각은 닫혀버린다. 내 삶의 그 어디쯤에서 들었던 물소리들을 기억한다.

오래전 어느 새벽 팔공산 골짜기에서 처음 물소리를 만났다. 2월 하순이었지만 산속의 밤은 길고 밤새 산을 흔드는 바람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워있는 계곡을 보았다. 어렵사리 내려갔더니 수면이 얼어붙어 있었다.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던 것은 수면의 신비한 보랏빛 때문이었을 게다. 얼어붙어 울퉁불퉁한 수면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느다란 물소리가 들렸다. 얼음장 아래서 졸졸졸 물이 살아서 흐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어떤 정감이 가슴에 일었고 그것은 다시 눈으로 뜨겁게 번졌다.

한 번 예사롭지 않은 물소리를 만난 적이 있다. 지리산 자락 산청에서였다. 모두들 잠이 들고 오직 물소리만이 깨어있었다. 콸콸콸 천둥이 치는 듯 산을 가를 듯 물은 밤새 고함을 질렀다. 밖으로 나갔다. 큰 돌을 골라서 앉았다. 물은 흐르고 또 흐르고 한정없이 흘렀다. 그런데 오래 앉아있으니 소리가 없어졌다.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밤은 깊고 고요하였다. 그 밤 내 가슴에는 조용한 눈물이 흘렀다. 팔공산 골짜기에서 가느다란 물소리를 만나 무언지 모를 정감에 휩싸이던 그때 나는 세상 물정 모르던 23살이었다. 산청의 계곡에서 거센 물살을 바라보며 밤을 보낸 때는 30대가 저물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리고 세월을 또 훌쩍 뛰어넘어 오늘 다시 물소리를 듣는다. 물소리,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던가? 23살 주어진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두어 달 쉬겠다고 산에 들었다. 그 푸른 새벽에 들은 물소리는 설익은 고민에 빠졌던 나를 어떤 새로움으로 이끌어준 것 같다. 산청의 거센 물살은 그 시절 나를 뒤흔들던 고뇌와 갈등을 씻어보내고 가슴에 평화를 채워주었던가 싶다. 그런 시간을 가진 후 23살의 나는 염세에서 벗어났고 30대의 나는 스스로를 가지런히 다듬었다. 눈물이 핑 도는 가슴이 촉촉하게 젖는 어떤 시간을 그렇듯 물소리로 만났다. 새로움, 새 힘, 평화를 물소리에서 얻었다. 물은 언제나 흐르고 나는 여기저기서 물소리를 만난다. 여느 땐 무심히 흘려버리는 소리를 특별히 유정하게 들었던 것은 그때 내가 삶과 마주 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까닭이다.

9193의 연주였어요. 워터드랍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허창옥 작가의 에세이 물소리를 들으며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삶의 구비마다 들려오던 물소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독였던 글쓴이의 고백이 처연하게 다가오죠. 청춘의 길목에서 방황하던 23살에도 삶의 무게가 유독 벅차게 느껴지던 30대 끝자락에서도 이 작가의 마음을 일으켜 세운 건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였어요. 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연히 들려오는 빗소리나 파도소리 같은 것에 마음이 풀려버릴 때가 있죠. 그저 가만히 자연의 소리에 마음을 맡겼을 뿐인데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소란함이 어느새 거짓말처럼 조용히 가라앉기도 해요. 힘겨웠던 시절, 나를 단련해주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주었던 건 뜻밖의 작은 소리들과 풍경이 아니었나 싶죠. 속끓이는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때로는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자연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뭐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생각을 좀 가다듬을 수만 있어도 그걸로도 괜찮겠죠. 한옥 찻집. 오늘은 허창옥 작가의 에세이 물소리를 들으며와 함께 해봤고요. 문현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리죠. 리듬 타는 남방 환상 듣고 옵니다.

문현의 노래로 리듬 타는 남방 환상 전해드렸어요. 이국적이기도 하고 몽환적인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곡이었습니다. 임원식의 연주로 올라 최타합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임원식의 연주로 울라 취타 합주 전해드렸는데요. 울라라는 악기가 참 매력 있죠. 영롱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곡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태평가 준비했는데요. 자연의 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 곡 끝곡으로 만나보시죠. 임혜성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모래의 노래와 연주로 마음에 꽃 피네 듣고 오셨는데요. 봄에 빗대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 희망은 마음에 핀다 라는 노래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잠시 후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성창순 판소리 모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으신 후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피리밴드 저클의 연주입니다. 가위바위보 듣고 오시죠.

요즘 인터넷이나 SNS를 보다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한쪽에서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먹방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에는 보기만 해도 가냘픈 마른 체형의 브이로그가 나란히 올라오곤 하거든요. 먹방 유튜버처럼 많이 먹고도 살이 안 찌면 좋겠어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점이라고 하네요. 어디 뭐 아이들뿐이겠어요? 잘 먹으면서도 날씬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살이 안 쪘는데 아이들 스스로는 살이 쪘다면서 자신을 좀 엄격하게 다그치는 걸 보면 말이에요. 화면 속에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그 예쁜 나이에 마음만 자꾸 조급해지고 고단해질 텐데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참 중요한 시기인데다가 학업에 치여서 바쁜 아이들이 시간을 쪼개서 따로 자기 관리를 하기도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주변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주고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하는 말, 너 왜 이렇게 살쪘니? 이렇게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를 자주자주 좀 알려주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현대인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곡 만나볼게요. 주말을 맞아서 마음을 좀 차분히 비우고 치유할 수 있는 편안한 곡인데요. 맑고 깨끗하고 긍정적이고 자신감 가득한 생기를 온몸으로 담을 수 있는 곡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생활음악, 웰빙음악 만나볼게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1990년 우리 판소리의 멋과 깊이를 정성껏 담아낸 음반 성창순 판소리 모음입니다. 성창순 판소리 모음은 국가 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였던 고 성창순 명창의 무르익은 소리 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음반입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적벽가를 제외한

0: 심청가, 춘향가, 흥보가, 수공가 이렇게 네 바탕의 핵심 눈대목들을 선별해서 수록했는데요. 성창순 명창이 가장 장기로 삼고 청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소리 대목들을 엄선해서 담은 판소리 모음집이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은 성창순 명창의 대표 레퍼토리인 심청가와 유쾌한 해악이 넘쳐나는 흥보가의 눈대목을 차례로 감상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감상하실 소리는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서도 가장 절정을 이루는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 뜨는 대목입니다. 성창순 명창하면 단연 강산제 심청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강산제는 서편제의 한 갈래고요. 서편제 특유의 애절하고 서정적인 가락에 바탕을 두되 사설이 점잖고 정연하며 비속어를 절제한 품격 있는 격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죠. 오늘 들으실 눈 뜨는 대목은 죽은 줄만 알았던 딸 심청과 황궁에서 재회한 심봉사가 가슴 찢어지는 부녀 상봉의 한을 토해내다가 마침내 기적처럼 두 눈을 번쩍 뜨게 되는 심청가의 가장 슬프고도 환희에 찬 대목입니다. 15분이 넘는 긴 호흡 동안 비애에서 환희로 치닫는 성창순 명창의 호소력 짙은 성음을 들어보시죠. 심청가 가운데 심봉사 눈뜨는 대목 전해드려요.
1: 심봉사 새벽쯤 잠이 깨어 수심 개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안심행인 간밤에 묘한 꿈을 꿨소. 내가 풀 속으로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 보이고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나 죽을 꿈 아니오. 안심행이 니 말 듣고 해몽을 하는디

0: 주시오. 낙엽이 귀근하니 자녀를 가보옵니다. 그 꿈 잔이 좋소이다. 오늘 권례들 가시면 좋은 증험이 있으리라.
1: 해몽 잘했다.
0: 아니 자녀를 가봉이라니. 내게는 천부당 만부당이지. 뜻밖의 어전 사령이 나오나. 어전 사령이 나온다. 각도 각은 맹인이네. 오늘 잔치 망종이니 밭빛 나와 잔여하오. 고를 먹고 고를 먹 다니며 해려다 외는 소리 원근 사거자니 땅그릇을 들인다. 그때여 심항우 맹인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아니 들어오니 슬피 탄식 우는 말이 이제 안치를 배설키는 부친 상봉 어쨌더니

아빠가 이 세상을 떠나셨네. 부채

이렇듯 슬피 탄식하시다가 예부상서를 또다시 불하교시되 오늘도 봉사 거주를 낱낱이 기록하여 차차 호송하되 만일에 도화동 신명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모셔오너라. 예부상서 분부 듣고 대체 봉사 전고를 하는디 차차차차 불러나가다가 저기 한구석에 앉은 봉사 앞에 가서 더 묻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교요 월타 신명이여 계시다 하더니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니 왜 이러시오?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는 모르나 신명인이 계시거든 별궁 아래로 모셔오라 했으니 나와 거쳐서 들어갑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놈 용케 잘 죽으러 왔다.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배설키는 천하명인 만자 중 나를 잡아 죽이려고 회사를 한 것이로구나. 이라 한 번 죽게 두 번 죽거냐. 내 집행이 잡으시오 들어갑시다. 신봉사를 모시고 별궁 안으로 들어가 신명이 데려가였소. 심황후 부친을 살펴볼제 백수 풍신 늙은 현용 슬픈 근심 가득한 게 부친 얼굴이 은은하나 또한 산후주름이 앞을 가려 자서히 보이지 아니하니 심황후 분부하시되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처자가 있나 물어보아라. 신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솔맹이 아래

도화두기 고두고 숙명원심학교요 을총여 정월 따르 산후경으로 상처고 우미룬 딸자식을 강보다 싸서 안고 이집 자집을 다니면서 동양 처서로 덤벼겨 개우 길런데요 15세가 되었는데 교행이 출천해 눈알 뛴다고 남편 장사 손님들께 300석 몸이 팔려 인당수 재수으로 죽으러 간 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도 못 살려 둘 때에서 비속하고 다른 칼로 당장 목숨을 끊어줘

진 봉사 깜짝 놀래. 어? 아버지란 누가 날들 아버지요? 에? 누가 날들 아버지요? 나를 안 들도 없고 딸을 또 없어.

봉당수 봉당주고 빠져 죽던 정이가 살았어 여기 왔어. 어서 어서 눈을 떠서 결혼고 배모 없어서 진봉사가 이 말을 탔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아니 청이라니, 에이 청이라니 이것이 웬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사금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조금은 내 딸 청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더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이 뭐지.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답답해라. 두 눈을 끔적끔적 하더니만은 눈을 번쩍 떴구나. 신봉사가 눈뜬 짐에 여러 봉사들도 그 훈짐에 눈을 뜨는디 만자병이냐 눈을 뜬다. 어떻게 눈을 뜨는 거 허니는 전라도 순창 담양 세갈 못 뛰는 소리라 쫙쫙 하더니만은 모두 눈을 뜨 버리는구나. 석 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나와 참여하고 딸의 간병인들도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무다명이 중로에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싫어 없이 뜨고 어이 뜨고 환에다 뜨고 울다 뜨고 웃다 뜨고 더 푸느라고 뜨고 시원히 뜨고 앉아 노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졸다 번뜩 뜨고 지우고 비우 추수까지 일세 눈을 떠서고 광명천주가 되었구나. 신봉사가 정신을 차려 궁안을 살펴보니 칠모금관 황후로의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견 최민이라. 가만히 살펴보더니 옳지 인제 알겠구나. 내가 인제 알겠구나. 갑자 4월 초파이랴 꿈속에 보던 얼굴 반영한데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한 생을 하였던가. 내가 죽었고서 따라왔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 생신이냐. 꿈과 생신 분별을 못하겠네. 나도 어제까지 맹인들로 집행이를 입고 다니면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고 올 줄을 아느냐. 나도 오늘부터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집행이들도 고생 많이 하였다. 이제는 너도 너 갈 대로 잘 가 그래. 던지고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은데 지워내 졸시고 얼씨구나 졸시고 기워자자 졸시고 어둡다 눈을 뜨고 보니 황성궁궐이 웬일이며 궁안을 살펴보니 장해 말해 바운 먼 길에 인당수

0: 세계 천천 만반 뜻밖이라 알쓰구나 열시오 어두 침침 금방하루 불켠다 반갑고 산에 앙숙한 싸움 철홍본 뜻이 반갑네 흥진 비록 고쟁 없네 널로 두고 이르니나 얼씨구나 절씨오 여러 봉사들도 좋아하라고 정말 좋냐 돈인다 얼씨구나 심하고 폐하고 턱이라 대구 정세절 이후로 봉산둔 뜻단 말 처음이로구나 알쓰구나 절씨오 송천자 폐하도 만만세 심하고 폐하도 만만세 부엉군도 만만세 여러 귀비님도 만만세 오늘 오신 손님도 만만세 천천 만만세를 달달으로 누리셨어 지구나 절시오
1: 판을 벌려 관객들과 함께하는 판소리 관객들의 호응으로 더 하나가 된 듯한 소리였어요. 신봉사의 눈물겨운 한과 기적의 환희가 성창순 명창의 단단하면서도 기품 있는 성음으로 전해진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눈뜨는 대목이었습니다. 강산재 보성소리가 지닌 정갈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성창순 명창은 박유전, 정재근 명인을 거쳐 정응민 명창으로 이어지는 강산재 심청가를 잘 다듬고 또 전해온 대가로 평가받습니다. 유명한 고수였던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15 어린 나이에 김현수 문화로 들어가서 창극단 생활로 소리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남원 춘향제와 전주 대사습 장원을 거쳐서 수많은 완창 무대를 성공시키며 우리 국악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보성의 판소리 전수관을 세우고 스스로를 소리의 도둑이라 부를 만큼 평생을 소리에 매료돼서 후학 양성과 보급에 모든 열정을 바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두 번째 소리는 분위기를 바꿔서 유쾌한 해학과 흥이 넘쳐나는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박타령 만나볼게요. 가난하지만 착한 흥보가 다친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요.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서 마침내 정성껏 박을 타며 큰 복을 받는 대목인데요. 박 속에서 쌀과 돈, 비단과 집을 지을 목수들까지 보물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순간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극적 전환을 담고 있죠. 우화적인 사설과 톡톡 튀는 재담이 풍부해서 듣는 재미가 무척 큰 대목인데요. 느리게 시작해 마지막 휘몰이로 넘어가며 점차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판소리 특유의 흥겨운 몰입감이 일품입니다. 강산재의 품격 위에 판소리의 재미를 더한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가운데 박타령 감상해 보시죠. 13부녀의 호흡입니다.
0: 슈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프구나 이 사람아.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쓱싹 토카. 앞쪽에 놓고 보니 왠가 비단이 나오겠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왠가 비단이 나온다.

좋은 장단 금방 골방 가루다지 국화 세계 완전

공단이요 침생궁국숭인간에 부섰다 호피단 쓰기 좋은 양태문 인정 있는 은주사 북이 달한 번

본세양포 소수.

0: 좋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뒤로 우복이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습디까?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무장적으로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소?
1: 나는 그 검지 않는 흑공단이 좋대.
0: 영감은 이제 우리가 꿈에 이끄서 입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시오.
1: 흥부가 흑공단으로 먼저 꾸며보란디. 흑공단 만근, 흑공단 가끈,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두루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정, 흑공단 포성, 흑공단 단인, 흑공단으로 수하를 들어 어떤가 날 보소. 흥부 마누라도 꾸민다.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단이,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구, 송화색 버섯, 송화색으로 수하를 들고 어떤가 날 보소. 할인 없는 꾀꼬리 같네.
0: 영감은 영락 없는 까마귀 같소.

놓아 내다 멀치고

이비.

흥보가 한순간에 부재가 되는 유쾌한 박타령을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감상하셨어요. 흥보가 가운데 박타령 전해드렸습니다.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강산재 심청가의 대가, 성창순 명창의 웅숭 깊은 목소리가 담긴 성창순 판소리 모음의 소리들 만나봤어요. 함께 들어본 심청가 가운데 눈뜨는 대목에 서려있던 절절한 부녀간의 한과 기적의 환희, 그리고 흥보가 박타령에 담긴 유쾌하고 기품 있는 해악까지. 시대를 넘나들면서 우리 마음을 울리고 또 달래주는 판소리 본연의 강렬한 힘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평생을 오직 소리라는 외길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바쳤던 명창의 단단한 뚝심, 그리고 절제된 가락 속에서 은은하게 우러나오는 깊은 서정이 진한 여운을 안겨줍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휘청이거나 지칠 때 이렇듯 단단한 거장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돼요. 내일은 이 명반에 수록된 나머지 두 바탕이죠. 춘향가 가운데 적성가와 수군가 가운데 약성가를 통해서 성창순 명창이 남긴 깊은 성음의 결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성창순 판소리 모음

시간이란 참 희한하게도 매번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바쁘게 몰입해서 보낸 날은 여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지루하거나 무더위에 지친 날은 시간이 아득할 만큼 더디게 가곤 하는데요. 시간의 길이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각과 기억의 밀도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지나가는 소나기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날이든 늘어지듯 천천히 흐르는 날이든 결국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계절을 만드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의 낮 시간은 어떤 속도로 흐르고 있나요? 한낮의 더위와 바쁜 일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남은 하루는 여유 있는 속도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희입니다. 예전 한 광고 카피 중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는 문구가 있었죠. 이 광고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주 6일이 직장인 일했지만 이제는 주말에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보통은 일에 더 치우친 일상에서 모처럼 떠나는 휴가는 가뭄 속 담비라고 할까요? 꿀맛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쉬어야 할 휴가지에서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회사 단톡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동료의 급한 전화까지 받으면 아 이게 정말 쉬는 게 맞나 싶은데요. 독일 최장수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한 번 웃고 절대 사람들이 내 휴가를 빼앗게 두지 않는다. 열심히 일한 우리 휴대폰은 잠시 멀리하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일희의 아리랑 여행길 듣고

황혜리의 아리랑 여행길 듣고 왔습니다. 6186님께서 에리님 안녕하세요. 이름만 장마지 덥기만 하네요 해주셨습니다.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습하기도 한 게 이런 날씨에 정말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말처럼 하루에 한 번 웃어보자고요. 해바라기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에린 휴가 언제 가세요? 이미 다녀오셨나요? 해주셨는데 저는 다음 주에 갑니다. 휴가 계획 많이 세우시고 계시는데 너무 덥지 않는 날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2089님께서도 오랜만에 햇살 바람 좋아서 옥상에 입으로 가득 널었어요. 중복 날인데 복다림 하셨어요? 해주셨습니다. 드시고 건강하세요. 우리는 어머니가 백숙 준비 중이십니다. 해주셨습니다. 황디 해주셨는데 황혜리 DJ를 황디라고 해주셔서 너무 귀엽네요. 황디. 저는 어저께 미리 복다림 했는데요. 남편이 치킨 먹자고 해서 치킨 한 마리 먹었습니다. 근데 백숙 얼마나 맛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백숙 저도 먹고 싶네요. 이런 날씨에는 진짜 빨래가 금방 말라요. 그쵸? 정말 햇살이 뜨거워서 저도 어제 빨래 널고 아침에 바로 오후에 마르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쵸? 7월 25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시간에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시

실험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영화 호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예전에 흑역사 생각나서 이불킥 해본 적 있으세요? 사람마다 흑역사 한두 개 정도는 있을 텐데요. 저는요. 흑역사란 다시는 하면 안 될 일이거나 겪고 싶지 않은 실수 같은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일은 학창시절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하는 남학생 서랍에 선물을 넣어놓고요. 다른 친구가 넣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당당히 내가 넣었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너무 내성적이어서 이런 흑역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용기 내야 할 때 용기 내지 못한 일. 아마 그런 일이 흑역사라면 흑역사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나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흑역사 있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신상민 청년농부가 직접 농사지어 만든 건강하고 맛있는 기정 떡, 우리 쌀 별미떡, 아침에도 한알 출출할 때도 한알 새콤달콤하게 톡 터지는 김빠머 방울토마토,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우리 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리는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듣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나의 흑역사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7564님의 흑역사. 남자친구가 친구의 친오빠였는데 이별 통보 받고 친구 집 마당에서 들어 누워 울면서 오빠 내놓으라고 했어요. 아니 어떡하죠? 이게 그땐 진지했을 텐데 너무 귀여운 흑역사인 것 같아요. 오빠 내놔! 마당에서 소리쳤던 이 절실한 사랑의 마음 느껴집니다. 해바라기님께서도 좋아하는 고등학교 사범님한테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 제 절친이랑 이미 사귀는 사이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죠?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연애의 이 흑역사는 그 순간에는 이불을 차는데 지나고 나면 참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란 게 참 대단하잖아요. 2305님께서 출산 후에 집에서 산후조리 하는데 친척분들 오셔서 배웅했어요. 갑자기 근데 엄청 큰 방구가 나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방금 들려드린 음악 도망가자. 근데 진짜 이런 실수 많습니다. 저도 출산해봤지만 너무 알겠는 게 이게 괄약근에 힘이 진짜 없어져요.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느슨해져요. 그래서 이런 실수 참 많이 겪는데 이게 대소변에 이게 조절이 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산후조리할 때 산모들이 정말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실금도 잦아지고요.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변에서 눈 감고 우리 귀 닫아주시길. 5085님께서도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가창시험 할 때요 나름 노래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성악가라는 마음으로 자신 있게 부르다 삑사리 나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그 일로 노래에 소질이 없다는 걸 아주 알게 됐습니다. 꼭 이런 분들 계세요. 학창시절에 음악 이나 뭐 미술 이런 걸로 이렇게 도전했다가 좀 창피당해서 그 트라우마로 전혀 난 소질이 없구나 이러고 확 그만두신 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있잖아요. 삑사리가 날 정도로 소리 질렀으면 얼마나 크게 대단하게 질렀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습니다. 앞으로 음악 포기하지 마세요. 2089님께서 군입대 전에 어머니랑 둘이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올 때 아이스크림 사와 하길래 동생인 줄 알고 야 그런 건 네가 사 먹어 하고 보니 아버지셨어요. 그날 술도 많이 안 먹었는데 실수해서 다신 술 먹고 전화 받을 때 조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 가족이니까 다행이죠. 뭐 선생님이나 뭐 주변 어르신한테 그랬으면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니까요. 괜찮겠죠. 8878님께서 휴게소에서 볼일 보고 차 문을 열려고 타려는데 순간 우리 차랑 똑같은 남의 차 순간

약간 식은 땀이 죄송합니다 하고 냅다 내려 우리 차 탔더니 신랑이 키득키득 그런 신랑 보니까 순간 더 욱하더라고요. 아 이런 경험 진짜 많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이제 잠시 정차하는 버스 있잖아요. 버스를 또 잘못 타가지고 내 자리인가 하고 앉았는데 뭔가 쎄해서 보면은 다른 막 대전 이런 데로 향하고 있고 막 서울 이런 데 그런 실수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7416님께서도 흑역사요. 중학교 야간 자율학습 때 친구들이랑 감자서리에서 삶아 먹었는데 꿀맛이었어요. 이거는 흑역사 아니고 좋은 역사인데요. 8171님께서도 집에 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어 주인 찾아주려고 가방 신분증 같은 거 있나 찾아보려고 뒤지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가방 주인이 와서 저를 도둑놈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있죠. 하지만 당당하게 여기 있습니다. 1521님께서도 저는 20살 때 화장 처음 했는데 그때 아이라인에 갑자기 꽂혀서 슈퍼모델처럼 하고 다녔어요. 누구 하나 찌를 듯이 길게 가끔 친구들이 너 눈화장 이제는 안 하냐 물어봐요. 한참 그 스모키 화장 되게 저도 빠졌을 때 있거든요. 근데 막 슈퍼 집 앞에 갈 때도 막 스모키 그리고 그럴 때 있었어요.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요. 아마 저랑 나이대 비슷할 것 같은. 친구들이 너 눈화장 이제 안 하냐 물어본다는데 이제 안 해야죠. 그렇죠? 스모키는 안녕. 자, 8171님께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0302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경로 이탈의 니나노 듣고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질게요.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하는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나눠볼 분이죠.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대표님 지난주 심청가 프로젝트 네. 정말 멋있게 완성하고 마쳤는데 네. 스티비 원더 노래로 마무리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Isn't she lovely?
1: 그 앞곡이 정말 잘 맥이 잘 통해서 네. 그래서 전통 판소리 사설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인공지능 제미나이에게 각 장르 음악 구조에 맞는 작사까지 맡겨봤잖아요. 네. 그래서 심청가의 진한 슬픔부터 기적 같은 환희까지 감정의 굴곡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따라가봤던 것 같아요.
0: 네, 그 델타 블루스라는 장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 신봉사 젖동량 다니던 대목을 그 장르 함께 같이 해봤는데 그게 또 그 반복되는 가사 구조로 풀어서 그런지 약간 고단함이 더 느껴졌고 인당수를 향하는 범피 중류 그 대목에서는 또 웅장한 시네마틱 네. 오케스트랄로 진짜 여러 장르와 함께하는 네. 이와의 실험실입니다. 네. 너무 멋졌어요.
1: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신봉사가 눈뜨는 이 기적의 순간을 가스펠 콰이어와 매칭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전통의 매기고 받는 형식과 이들의 주고받는 형식이 비슷해서 그 형식을 가지고 왔더니 모두가 함께 손뼉 맞아요. 치면서 춤추고 진짜 벅찬 네. 축제장을 만들었었습니다.
0: 진짜 눈뜨는 대목이 가스펠 콰이어와 매칭되다니 네. 있을 수 없는 그쵸? 새로움을 만들어내 네. 진짜 축제 같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흥보가 수군가 심청가에 이은 오늘 네 번째 판소리 크로스오버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마당을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이번 주에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할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바로 춘향가를 준비했습니다.
0: 아, 모두가 좋아하는 춘향가. 네. 이봉룡과 성춘향의 눈부신 만남부터 또 가슴 시린 이별 그리고 극적인 재회까지 서사가 참 기승전결이 탄탄한 네. 마당이잖아요. 네.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로맨스물의 정석인데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요?
1: 그렇죠. 춘향가는 풋풋한 사랑의 설렘부터 이별의 아픔 그리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단단한 마음까지 감정의 결이 아주 다채롭고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재미나이와 함께 각 눈대목을 분위기에 맞게 가장 입체적으로 살려줄 수 있는 매력적인 음악 장르들을 골라봤습니다.
0: 네, 세계 로맨스 춘향전이 이 인공지능을 만나서 어떤 세련된 비트를 입고 재탄생했을지 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기발한 매칭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1: 네, 춘향과 몽룡의 낭만적인 서사에 여러 사운드가 덧입혀져서 이전 판소리들과는 아주 다른 감각적인 결과물들이 나왔으니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0: 감각적인 결과물이요. 네. 좋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로맨스 춘향가의 감각적인 변신이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눈대목에 어떤 장르가 더했을지 그 설렌 첫 번째 대목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춘향가 하면 이 대목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두 사람의 풋풋하고 달콤한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가입니다.
0: 사랑가는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재해석하고 있고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

0: 무조건 뭐 이거는 그냥 무조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1: 네.
0: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네. 유명한 거의 뭐 오바탕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그쵸. 좋아하고 불리는 대목이잖아요. 네. 춘향가의 눈 대목인데 이 사랑스러운 장면에 재미나이가 추천해준 장르는 무엇일까요?
1: 네, 이들의 애틋하고 귀여운 로맨스를 정말 입체적으로 살려줄 장르 보사노바를 추천해줬습니다.
0: 보사노바요.
1: 네.
0: 뭔가 이렇게 약간 사랑이 이렇게 심장이 팔랑팔랑
1: 멍글멍글하면서
0: 멍글멍글하는 네. 춘향가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이 보사노바는 1950년대 브라질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뜨거운 삼바 리듬에 세련된 쿨 재즈가 섞여서 아주 여유로움을 만끽해 줄 수 있는 음악입니다.
0: 네.
1: 특히 가수가 목소리를 폭발적으로 내 지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 사람에게 귓속말 하듯이 속삭이는 게 속삭이면서 부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이리 이렇게 속삭이듯이
1: 네.
0: 듣기만 해도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은데 사랑과 찰떡궁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자, 대표님 근데 이번 곡 작업하시면서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쉽게 될 줄 알았는데요. 이 듀엣 곡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이 친구가 남녀 목소리 노래하는 분리하라는 명령어를 자꾸 무시를 하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한 사람 목소리에 노래가 나온다든지
0: 네.
1: 아니면 남녀가 바뀌어서 노래를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사를 해주라고 했는데
0: 네.
1: 사랑가가 좀 유명해서 그런가요? 자료가 많아서 그런지 사설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보사노바 특유의 부드러운 리듬에 비해서 너무 가사가 뻣뻣한 노래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0: 이 전통 사설이 조금 뻣뻣할 수도 있죠. 고집을 피웠군요, 또.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어떻게 혼내주셨을까요?
1: 아, 그렇진 않고요.
0: 네.
1: 계속 시도를 했는데 우선 가사부터 가사를 조금 더 수정을 하게 명령을 넣었습니다.
0: 네.
1: 보사노바 리듬에 맞게 글자 수를 다듬도록 하고 호흡을 짧게 짧게 갈 수 있게 수정을 하도록 재미나에게 요청을 했죠.
0: 네.
1: 이리 오너라 내 곁에 오라 나른한 오후 널 업고 거닐까 이런 식으로 운율에 맞는 가사를 네. 추출하도록 했습니다.
0: 너무 문장이 다정한데요. 내 곁에 오라. 널 업고 거닐까? 너무 예뻐요.
1: 네.
0: 그럼 인공지능의 듀엣 명령을 듣지 않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1: 네, 프롬프트 전방에 듀엣 지시어를 아주 강력하게 넣었습니다. 단순히 남자 보컬, 여자 보컬 이렇게 쓰면 인공지능이 가사의 일부로 착각해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0: 여자 보컬 이렇게.
1: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장르 설명에 앞서서 선명하게 교차하는 남녀 보컬이라고 적어두고요.
0: 네?
1: 가사 앞 구간에 대가로로 남성 보컬, 여성 보컬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명령어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강하게 넣었습니다.
0: 아니 이렇게 꼼꼼하게 다듬으셨는데 결과물을 네.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1: 조금 아쉬웠는데요. 가사도 괜찮게 나오고
0: 네.
1: 어쿠스틱 기타 뭐 이런 찰랑거린 느낌도 잘 나왔는데 남녀 파트가 의도한 것처럼 100%까지는 잘 분리가 되지는 않아서 조금
0: 네.
1: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0: 실험실이니까요.
1: 네.
0: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음 곡부터는 장르에 맞게 가사와 구조를 훨씬 더 꽉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곡이니까요. 궁금합니다.
1: 네.
0: 인공지능은 춘향가를 어떻게 해석했을지 춘향가 프로젝트 첫 번째 곡 사랑가와 보사노바의 만남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와, 진짜 첫 곡부터 이러면은 나머지 너무 기대되는데 대표님.
1: 네.
0: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보사노바의 나른하고 달콤한 리듬이 너무 좋았는데 네. 약간 그 클래지콰이라는 그룹의 느낌도
1: 맞아요.
0: 들고요.
1: 네.
0: 이렇게 감미로운 이도령이라면은 안 반할 수가 없겠는데.
1: 그렇죠?
0: 약간 저는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
1: 네.
0: 수박을 쪼개어 입에 넣어줄까? 아니요, 난 그대 눈빛이면 족한걸요. 너무 감미로워요. 사랑가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두 사람의 풋풋한 사랑이 약간 현대어로 세련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춘향가의 서사가 계속해서 달콤하지는 않죠?
1: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네. 사랑이 깊었던 만큼 헤어지면 고통도 정말 큰 법인데요.
0: 네.
1: 두 번째 만나볼 곡이 바로 춘향가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아픈 대목 이별가입니다.
0: 네, 한양으로 떠나는 이 몽룡을 붙잡고 춘향이가 오열하는
1: 네.
0: 그 장면입니다.
1: 이
0: 먹먹하고 슬픈 이별의 순간에는 어떤 장례 옷을 입혀줬을까요?
1: 네, 이별이 주는 이 심리적인 무게감 그리고 끝없이 가라앉는 이 절망감을 소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크 트립팝이라는 장르를 추천해줬습니다.
0: 다크 트립팝이요?
1: 네.
0: 이것도 또 생소한데
1: 그쵸? 네.
0: 이름부터가 약간 묵직하고 서늘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특징을 가진 음악일까요?
1: 네, 이 음악은 1990년대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서 탄생한 전자음악의 한 갈래라고 합니다. 아주 느리고 무거운 비트 위에 몽환적이고 스산한 소리들을 얹은 음악인데요. BPM 60에서 80 정도로 심장 박동처럼 느린데 마치 진흙 속을 걷는 것처럼 베이스가 무겁게 바닥으로 가라앉는 호흡을 가지고 있어서 듣는 사람에게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0: 약간 진흙 속을 걷는 듯한 무거운 비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1: 네.
0: 몽룡을 보내야 하는 이 춘향의 마음이 천근 만근이잖아요.
1: 그쵸.
0: 이 무거운 네. 발걸음과는 좀 닮았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곡 작업은 어떻게 지시하셨을까요?
1: 네. 보통 판소리 이별가에서는 소리꾼이 목 놓아 오열하면서 슬픔을 토해내잖아요. 하지만 이번 이 다크 트립합 편곡에서는 반대로 감정을 안으로 차갑게 삼키도록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귀신이 곡하는 듯 서늘하게 속삭이는 여성 보컬로 강제를 해서 이별의 충격으로 넋이 나간 듯한 처절함을 극대화해본 거죠.
0: 진짜 원래는 또 펑펑 우는 것보다는 약간 눈물도 그냥 말라버린 채 이렇게 속삭이는 서늘함이 때로는 더 가슴을 후벼팔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악기 구성이나 사운드 연출에도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까요?
1: 네, 트립합 장르는 소리를 아주 많이 채우는 것보다 소리와 소리 사이의 빈 공간이 주는 이 긴장감을 주는 게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쏟아내지 않고 툭 던지듯이 프롬프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보 도련님 날 데려가요. 날 데려가오 하고 짧게 부른 뒤에
0: 네.
1: 아주 무거운 서브 베이스 음이 쿵 하고 빈 공간을 채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춘향의 절망감이 약간 바닥으로 쿵 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느낌을 이 베이스 소리로 표현하신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낡은 레코드판이 지글거리는 노이즈와 우울한 현악기 소리를 배경에 깔아달라고 입력을 해서 곡 전체에 눅눅한 안개가 낀 듯 몽환적이고 영화적인 질감을 완성하려고 해봤습니다.

설명을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슬퍼집니다. 네. 약간 홀로 남겨진 그 춘향의 쓸쓸함도 선명하게 그려지고요. 자, 춘향과 두 번째 눈 때문에 끝없이 가라앉는 이별의 무게를 담아낸 이별가와 다크트립합의 만남, 지금 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0: 네, 이별가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다크 트립합.
1: 네.
0: 이게 어떤 장르인지가 느껴집니다.
1: 그렇죠.
0: 데려가오. 힘 빠진 이 춘향의 목소리가 약간 서글프게 느껴졌는데 우리가 이 실험실에서 정말 이 국악이 다른 장르와 결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1: 네.
0: 참 흥미로운데요. 서양 장르지만 이 바탕에 가지고 있는 서사의 이면이 좀 다 느껴져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좀 되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0: 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다섯 바탕의 서사의 구조가 어쩌면 정말 참 탄탄하다라는 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서
1: 기본이 탄탄하면 네. 어떻게 바뀌어도 모든 결과물이 좋은 것 같다.
0: 맞아요.
1: 이런 게 계속 더 하면 할수록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네. 정말 전통의 힘이 더 놀랍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춘향가의 프로젝트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요. 네. 춘향가 하면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명장면 네. 하나 남아있죠?
1: 네, 바로 모든 억압과 불의를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통쾌한 반전의 순간이죠. 어사출도 대목입니다.
0: 마침내 이몽룡이 나타나서 네. 그 마패를 딱 들고 판관오리들 혼내주는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네. 이 장면도 어떤 장르와 어울릴까요?
1: 네, 이 통쾌한 폭발력을 완벽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 재미나이가 추천해준 장르가 에픽 트레일러라는 장르입니다.
0: 에픽 트레일러. 이, 네. 이 블록버스터 영화나 대작 비디오 같은 이 예고편에서 쾅쾅쾅 막 울려 퍼지는 그 웅장한 음악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재미나이의 분석에 따르면 짧은 시간 안에 관객의 시선을 압도하고 심박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 에픽 트레일러 장르가 이 장면의 아주 최적이라는 겁니다. 네. 수십 대의 북을 한 번에 내리치는 듯한 강렬한 타격감 그리고 터질 듯한 관악기 소리를 들려주는 그야말로 청각적인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0: 네, 내용은 사실 변학 또 호화로운 잔치판이 어사출도로 인하여 쑥대밭이 되는 상황인데 네. 이 통쾌한 장면을 어떻게 푸른부터로 설계하셨을까요? 네.
1: 음악의 전개를 이 영화 예고편 공식에 맞췄다고 하는데요.
0: 네.
1: 먼저 도입부에는 다가오는 심판의 순간을 아주 짧고 날카롭게 끊어치는 현악기로 묘사를 해서 폭풍전의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0: 그러면은 예고편 보는 듯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춘향가 전곡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자, 아니 예고편 보면 긴장되는 음악도 막 나오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도 있나요?
1: 네. 이 재미나이가 이 에픽 트레일러 기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제안한 것이 정적이었습니다.
0: 오, 정적이요? 네. 이렇게 크고 화려한 음악에 정적이요?
1: 그러니까요.
0: 침묵을 네. 쓴다는 말이죠?
1: 맞습니다.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요. 청파역 역졸들아 산문을 부숴라 마패가 빛난다 라는 가사 직후에 음악이 1초간 완전히 멈추는 숨이 정말 죽이도록 숨이 정말 막히도록 이런 명령어들을 배치를 했는데요.
0: 네.
1: 그리고 그 찰나의 정적 뒤에 아메거사 출도야라는 호령과 함께 모든 악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0: 도파민 이렇게 갑자기 팍 터지는 그런 음악일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탐관오리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이 통쾌한 역전의 네. 순간 어사출도 에픽 트레일러의 만남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1: 네.

두통이는 깨어지고 안주는 흩어지네. 잔치판이 무덤으로 바뀌는 이 순간 바람이 멈추고 폭풍이 몰려온다.

0: 와우. 오,
1: 정말
0: 너무
1: 웅장하죠?
0: 좋은데. 예.
1: 네.
0: 진짜 한 몇천만 명의 그 역졸들이 이렇게 줄 서서 어떤 댄스를 할것 같은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1: 네.
0: 사실 이게 판소리의 어떤 그 격박한 상황이 나오면 늘 이렇게 빠른 장단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1: 네.
0: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린 장단으로 점점 긴장감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와,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데요?
1: 네, 저도 결과물을 듣고 이 퀄리티나 이 스케일이 정말 정말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특히 이제 음악 도입부에 아주 묵직한 소리들이 치고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PC 슈팅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쏘는 그런
0: 네네네.
1: 게임의 인트로 음악이랑 정말 비슷해서 아, 그 음악을 이런 장르여서 그렇게 넣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 긴장감이 또 순식간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0: 네, 그 예고편이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진짜 전곡을 다 듣고 싶을 만큼
1: 그쵸.
0: 굉장히 앞뒤가 궁금해지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또그 특유의 묵직하고 공격적인 전자음이 약간 위압감을 주는 역할도 잘 해낸 것 같고,
1: 네.
0: 또그 인트로가 지나고 나서 보컬이 딱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멜로디를 부른다 이런
1: 그쵸.
0: 생각보다는 그 도창의 느낌으로
1: 맞습니다.
0: 상황의 그게 극을 딱딱
1: 네.
0: 짚어주면서
1: 네.
0: 묘하게 우리 전통의 소리 결이 느껴졌어요.
1: 맞습니다. 이
0: 네.
1: 보컬 지시어에 낮고 위협적이면서 리듬감 있게 부르도록 주문을 했는데요. 그게 그 방금 이 도창의 느낌을
0: 맞아요.
1: 만들도록 하게 된것 같아요.
0: 네, 저는 약간 이도령이 나올, 어사가 나오는 이도령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해석적인 도창의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 대표님이 예고하셨던 그 필살기가
1: 네.
0: 한곡 2분쯤 흘렀을 때 진짜 롤러코스터가 꼭대기에서 뚝 떨어지기 직전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 정적 있잖아요. 그막
1: 네.
0: 공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가슴 두근두근한
1: 네,
0: 거.
1: 맞습니다.
0: 그게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1: 네. 듣고 나니까 조금 더 길어도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0: 맞아요. 조금 더 길었다면 그 짧고 또 숨막히는 찰나의 그 침묵 뒤에 아메오사 죽도야 이러는데
1: 그렇죠.
0: 약간 숨이 이제 아 쉬어지는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소리가 가진 이 서사의 힘이 영화의 스케일을 만나니까 참또 좋네요.
1: 네, 맞습니다. 이 사랑가의 풋풋함부터 이별가의 묵직한 슬픔, 그리고 마지막 어서 출도 이 영웅적인 폭발까지 춘향가의 입체적인 감정선이 제미나이가 제안한 대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과 상당히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정말
0: 네.
1: 뿌듯했습니다.
0: 오늘은 정말 성공적인 것 같아요. 저 아까
1: 다행입니다.
0: 사랑과 보사노바도 너무 달콤했거든요.
1: 그쵸. 예.
0: 한번 또 듣고 싶어요, 언젠가. 전통과 인공지능의 유쾌하고도 치열한 소리 실험실 오디오랩 중흥 시간 오늘도 정말 인상적인 실험실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음악으로 기대해도
1: 네,
0: 되겠죠?
1: 좋습니다.
0: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디오랩 중흥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표님 보내드리면서요. 클래지콰이의 이별 듣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의 이별 듣고 왔습니다.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혜영의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 쏟아지는 소리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영화 호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조문영의 여러분의 연주로 축제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6분입니다. 이번 주부터 휴가 떠난 분들 많죠? 올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6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7일간 정부가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공급을 평소보다 11% 확대하고 교통안전과 기상이변 대응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민들 여름휴가 어디로 가는지 한국교통연구원이 올해 하계휴가 통행실태를 조사해보니까요. 국내 여행지로 동해안을 가장 많이 찾을 것으로 나타났고요. 교통수단은 승용차 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일수록 차가 막힐 수 있는데요. 즐거운 여름 휴가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밀려도 여유 있게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휴가 중이시라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휴가 궁금합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남상일의 새타령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드디어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제주도로 떠나신다고 들었는데 네. 기분이 어떠세요?
1: 아, 오랜만에 또 가는 거라서요. 네. 2년 만에 저는 가거든요.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박 5일로 또 네, 길게 있다 올 예정이라 네. 수영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낚시도 하고. 마음껏 하고 그렇게 하고 올 예정입니다.
0: 그래서 살도 빼셨다고. 여름에 살 빼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1: 맞아요.
0: 고통받고 있습니다.
1: 그만큼 먹어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네. 아니, 오늘 소개할 영화가 바로 이곳 제주. 제주에서도 일부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화제작이죠? 네. 호프. 준비하셨죠?
1: 네, 지난 7월 15일에 개봉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이죠. 개봉 전부터 칸 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어서 제가 뭐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네.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로써 나홍진 감독은 전 작품이 이제 칸 영화제 비경쟁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된 그런 기록을 남긴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300만 명을.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이 호프가 갖고 있는 어떤 서사나 연출을 가지고 좀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맞아요. 나뉘는 그런 감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화제의 중심에 선 호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0: 원체 화제작이라서 저도 최근에 봤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지금 PD님 스튜디오 분들 다 지금 호프를 다 보고 막 후기 나누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저도 방금 전에 그냥 살펴봤는데 군체 다음으로 되게 빠른 속도로 많이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황정민 조인성 씨가 출연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보고 자 이렇게 한국에도 멋진 배우가 있습니다. 막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진짜 네. 멋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그죠?
1: 네, 이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나홍진 감독과 곡성이라는 작품 이후로 지금 10년 만에 이제 재회를 한 건데 호프로 이제 감독님이 이 호프라는 영화를 기획할 때부터 황정민 배우를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구축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극중 보면 시골 마을의 파출소장 역할을 맡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셨을 베테랑에서도 형사 역할을 황정민 배우가 맡았는데 그때 그 캐릭터가 갖고 있었던 어떤 패기 그런 어떤 경찰로서의 생활감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캐릭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조인성 배우 역시

0: 굉장히 액션에 있어서 활약도가 굉장히 높은데 또 감독님이 평소에 조인성 배우와 이제 작업을 한 적은 없지만 네네. 어떤 평소 훌륭한 어떤 인품을 높게 평가를 해서 네.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 해서 네.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또 영화 그 전에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좀 신체적으로 좀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액션씬을 직접 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액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액션씬을 직접 소화하면서 또 임했다고 합니다.
1: 진짜 이 영화 전부터 말을 굉장히 열심히 탔다고 그래요.
0: 네.
1: 진짜 말 타는 장면 보고 너무 말을 잘 타서 깜짝 놀랐는데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정호연 배우도 출연하잖아요.
0: 맞아요. 이번 작품이 또 정호연 배우의 이제 영화 스크린으로는 데뷔작인데요. 황정민 배우가 직접 이 자신의 캐릭터 동료 경찰 역할로 정호연 배우를 추천을 했다고 하고요. 극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뛰어난 사격 실력과 운전 실력을 겸비한 정말 정의롭고 씩씩한 네. 그런 캐릭터를 맡았거든요. 근데 앞서 또 베테랑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장윤주 배우가 보여준 굉장히 그 네네. 시원시원한 에너지가 매력인 그 경찰이 있는데 그 캐릭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팔다리가 길쭉길쭉하잖아요. 네. 두 분 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체의 비율을 통해서 이런 액션이라는 장르적 쾌감을 굉장히 극대화하는 그런 캐릭터로 자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니 진짜 예고편만 봐도 너무 스펙타클합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0: 이 영화는 이 비무장지대 인근의 정체불명의 마을 호프 아니고요. 호포. 네. 호포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존재와의 치열한 추격전을 대대적으로 그리는 영화인데요. 시작과 동시에 이 호포 마을 주민들이 정체모를 존재의 공격에 맞서서 막 각자 총을 들고 사초를 벌이는 그런 아비규환의 장면으로 영화의 포문을 엽니다. 근데 이 오프닝 액션 씬만 거의 한 시간 동안 쉼없이 숨 쉴 틈 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면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지점이랄까요? 뭐 관습적인 그 영화의 기승전결 구성이 있잖아요. 그런 구성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지점이 있는데요.
1: 맞아요.
0: 좀 일단 각설하고 본론부터 막 직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와 관습을 깨는 어떤 신선함이다. 굉장히 새롭다라는 느낌으로 또 흥미롭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또 액션 장르물이 아닐까 싶어요. 또 결말 또한 이제 스포가 크게 될까봐 말씀을 많이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떤 사건이 이제 항상 벌어지잖아요 영화에. 네. 근데 그걸 해결하고 이제 수습하는 결말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서사의 시작을 암시를 하면서 영화가 좀 끝을 맺기 때문에 확실히 좀 완벽하게 뭐 어떤 뭐 다친 결말로서 네. 새드 엔딩이든 해피 엔딩이든 뭐 확실하게 마무리되길 바라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네.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나 싶어요.
1: 그렇죠. 영화를 보다 나온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다음 시즌을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것도 흥미롭게.
0: 기대감이 높아지죠.
1: 네. 이게 저도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만 진짜 한 시간 동안 그냥 기승전결 없이 왜 영화 보면은 지금은 어떤 시대고 뭐 어떤 캐릭터가 나와서
0: 배경이 나오잖아요.
1: 네, 그런 설명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와서 정말 그냥 한 시간 동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마을을 위협하는 의문의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 존재는 네. 뭘까요?
0: 또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40분 제가 시간을 또 재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40분, 50분이 지날 때까지 그 의문의 존재의 실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어떤 그냥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막 건물이 부서지고 맞아요.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정황만 이제 네. 보여주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좀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하게 되니까 네. 더 공포스럽게 또
1: 맞아요.
0: 느껴지는 것 같기도
1: 뭔데?
0: 해요.
1: 도대체 뭔데? 막.
0: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의문의 존재가 정체를 드러내는데 완전 이제 밝은 대낮에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또 그 형태를 보면 좀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월등히 큰 체구를 가진 그런 존재로서 이제 드러나는데 뭐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보신 분들 좀 공감하실 네네. 것 같은데 진격의 거인 속의 거인 모습이나 또 나중에 등장하는 외계인 같은 경우는 아바타의 이제 나비족을 또 연상시키는 네네. 그런 형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의문의 존재는 외계 생명체 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1: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과 외계

0: 신의 사투잖아요. 예고편만 봐도 이제 치열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인간과 외계인이 육탄적으로 싸워요. 그래서 또 새롭게 느껴지던데요.
1: 네. 근데 또 이 영화의 연출적인 특징 중 하나긴 한데요. 액션 영화잖아요. 근데 좀 액션에 있어서 완급 조절이 없다는 거에 있어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의 SF 액션 장르물을 보면 관객들이 볼 때 피로도를 고려를 해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들의 어떤 전사나 이 영화의 배경 세계관을 좀 설명을 맞아요. 해주는 그런 씬들을 중간중간 배치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텀을 주는데 이 호프 같은 경우는 맞아요. 2시간 35분이 되는 정말 긴 러닝타임 영화인데 그 중에 거의 80% 이상이 오로지 액션 도주하고 추격하고 맞아요. 총격전 벌이는 그런 이제 장면들로 채워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쉬지 않고 폭주하는 액션이 어떻게 보면 뭐 요즘 시대에 도파민을 아주 자극하는 그런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선사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어떤 완급 조절을 원하는 관객분들한테는 약간의 정신적인 아니면 시각적인 피로감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나. 저 또한 그랬고요. 좀 옛날 사람이라서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지점에 또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평소 본인이 보는 영화 스타일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좀 다리가 풀려서 나오긴 했거든요. 도파민이 계속 확장했는데 또 확장되고 또 확장돼서
1: 너무 과다하게 도파민이
0: 멈출 줄 몰라가지고 네. 내 안에 도파민의 끝은 어딘가를 확인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님의 류의 영화를 보면은 생각하니까 이 설명충의 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거의 없어요.
1: 좀 간결하죠. 네. 시각적으로 딱 보면 아 이렇구나라고 좀 알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곡성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죠. 그걸 약간 비껴가면서 막 나중에 사람들이 해석하고 이 귀신의 존재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맞아요. 곡성하고는 또 이번 호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을 네. 지은 그런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0: 곡성을 생각한다면 이 영화를 이거 떠올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너무 명확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더 보고 싶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너무 들떠서 얘기하니까 청취자분들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이쯤에서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데이먼스의 희망의 빛 듣겠습니다.

0: 데이먼스의 희망의 빛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영화 호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수진님 조금 전 우리나라 배우들 몇 분 소개해 주셨잖아요. 할리우드 배우들도 나오죠?
1: 네. 마이클 패스펜더 배우 또 알리시아 비칸데르 배우 두 배우가 또 부부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나란히 부부가 출연을 했고 마이클 패스펜더 같은 경우는 엑스맨 또 어쌔신 크리드와 같은 네. 액션물에서 또 모습을 보인 적이 있고 알리시아 비칸데르도 툼레이더에 또 출연한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 역할을 맡아서 또 이 영화에서도 액션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CG로 구현된 이 외계인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한국 배우들과 직접 현장에서 이제 네. 호흡을 맞추진 않았고 이제 대역인 모형 인형을 두고 이제 각자 이제 연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데 할리우드 주연급 배우들인데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그런 CG 캐릭터이면서 또 주연도 아니고 조연으로 선뜻 참여했 다는 점이 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할리우드 배우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이상희 배우, 은문석 배우, 또 임현식 배우 굉장히 오랜만에 또 얼굴 뵀는데요. 네. 네, 묵직한 스틴 스틸러 이 조연진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수도 있는 이 극의 분위기 속에서 적재적소 유머를 더하면서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해내기도 했죠.
0: 진짜 저도 그 임현식 배우 나와서 대사 하는데 정말 남편 옆에 어깨를 때리면서 봤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1: 맞아요.
0: 너무 훌륭한 배우인데 맞아 임현식 배우가 있었지? 이러면서 다시 보게 된 또 심지어 은문석 배우는 진짜 너무 하드캐리 했잖아요.
1: 네.
0: 진짜 재밌게 봤는데 이게 사실은 코미디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1: 네, 호프는 이제 블랙 코미디 장르죠. 네, 어떤 극단적인 긴장감 속에서 좀 허무하거나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상황과 대사들이 섞여서 등장을 하는데 뭐 이거는 단순히 어떤 웃음을 또 유발하기 위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자체의 어떤 나약함, 인간의 어떤 가벼움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연출적인 장치로 익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봉준호 감독 작품에서 네. 인물들이 보여준 어떤 삑사리가 나는 삑사리 미학같이 그런 대목이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어떤 영웅적인 인물의 탄생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무한한 우주라는 외계인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좀 일깨워주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그게 그 중후반에 이르러서 이게 대재난이 생긴 원인이 결국에는 외계인이 욕심으로 지구를 침공해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간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잖아요.

0: 뒷받침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1: 저는 영화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지함이 원인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0: 액션에 딱 집중을 하셨군요.
1: 네. 근데 진짜 생각 없이 막 보게 되는 영화라서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계인도 잘못이 아니었군요.
0: 그럼 이 영화는 이제 외계인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제 인간의 태도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폭력성들을 파헤치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주인공 그 조인성이 맡은 이 성기의 그 맞아요. 친구 일행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어떤 행위 자체도 이제 사냥이잖아요. 그 또 포획한 외계인들을 이제 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인간들이 잔혹하게 이 전기톱을 들고 맞아요. 해부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해요. 마치 추격자에서 진짜 나홍진 감독이 보여준 그런 어떤 네. 스릴감 넘치는 잔인한 연출들이 또 호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영화는 그럼 진짜 괴물은 뭐냐? 괴물 괴물이라고 그 말을 하는데 그거는 외계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본질적으로 던지는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후반부에 이 모습을 드러낸 이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외계인의 모습을 봐도 어떤 뭐 흉측하고 기괴한 그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또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주인공 성기가 이걸 보고 넋을 잃고 이렇게 바라보는 잠깐의 어떤 순간도 담겨 있는데 또 초반에 인간들이 보여준 그 무자비한 공격성과 대비돼서 어떤 깊은 자기 반성적인 메시지를 또 그런 성기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전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1: 역시 수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영화 연구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해석이 되면서 아 맞아 그런 장면이 있었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 진짜 저는 그 해부 장면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했나 봐요. 너무 무서워서 뭐가 막 나타날 것 같은 거에서 눈을 감고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아니 만약에 이런 존재가 진짜 실생활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만둘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짜 해부를 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 진짜 사냥을 할 수도 있겠고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간의 무지함이 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보게 됩니다. 영화 제목이 호프잖아요. 즉 네. 희망인데 호포리에서 발생된 이야기예요. 외계인이랑 인간이 싸우고 재난까지 닥칩니다. 근데 왜 제목이 희망일까요?
0: 이 나홍진 감독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얼룩진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가 사는 세상일지라도 결국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일말의 희망을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의 어떤 깔끔하게 봉합되지 않는 결말 역시도 이런 어떤 절망 속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하는 그런 연출로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네네. 또 이번 이 결말을 보면 더더욱 더 이 확장될 세계관의 서막처럼 이 호프가 느껴지거든요. 네.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수되지 않은 그런 어떤 복선들, 떡밥들이 굉장히 많고 또 결말 부분에 새롭게 제시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다음 편에 대한 기대감을 안 할 수가 없다 싶은데 감독님이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3편까지 다 구상을 해놓으셨다고 네. 해요. 그런데 이제 이번 1편이 흥행을 해야 또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흥행을 발판 삼아서 다음 편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더욱더 확장된 세계관을 정말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길 좀 기대해봅니다.
1: 네. 진짜 듣고 보니까 나홍진 감독의 이전 작품들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격자, 황해, 곡성과는 정말 너무 다른 영화입니다. 이 영화들을 보시고 비슷한 결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존 감독님의 그 팬들, 나홍진 감독의 팬들이나 영화를 보러 갈 관객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관람 팁이 있을까요가 대본에 써 있는데 제가 쿠키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0: 쿠키가 하나 있습니다.
1: 제 팁을 드리자면 쿠키가 있으니까 꼭 쿠키까지 관람하시는 게 저의 팁이지 않나. 물보라님께서 영화 관람을 설명 들으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해주셨고 섬섬목수님이 영화 제목이 호불호였던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군요. 네. 네. 희망을 가지고 보시라. 좋을 관람 팁 또 있을까요?
0: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나홍신 감독의 작품들이 보면 뭐 황해, 뭐 추격자 같은 스릴러나 곡성 같은

0: 콘서트 장르였잖아요. 근데 그런 장르 안에서 굉장히 서사들이 밀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촘촘했는데 이번 호프는 SF 블랙 코미디 장르잖아요. 네. 굉장히 그런 어떤 서사나 인물 관계보다는 어떤 폭주하는 액션 장르의 쾌감을 네. 극한으로 밀어붙인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영화를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방대한 스케일의 시각적 카타르시스 그리고 네. 또 나홍진 감독이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던지고자 하는 철학적인 묵직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 그냥 고스란히 몸을 맡기시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감상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영화는 좀 큰 스크린 또 좋은 이 서라운드 사운드와 함께 체감하는 게 중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극장 가서 관람하시면서 이 영화가 주는 압도적인 그 몰입감을 훨씬 깊게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빼먹은 그 후기가 있었는데 정말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0: 네.
1: 음악이 정말 좋아서 꼭 그 음악을 들으려면 큰 스케일 그 극장에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는 극장 가서 큰 화면으로 봐야죠. 자,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영화 호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수진님 고맙습니다. 수진님 보내드리면서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듣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7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7월 29일은 국제 호랑이 날인데요. 한국수목정원관리원이 국제 호랑이 날을 맞아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산 호랑이 미령을 처음 공개하는 특별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호랑이 미령은 멸종위기인 백두산 호랑이인데요. 동물원에서 사자는 봐도 호랑이는 보기 쉽지 않은데 시간 되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를 무서워했지만 신성하게 생각하기도 했잖아요. 백두산 호랑이 미령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게요.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겠습니다.

한팔이 넘고 무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귀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끝곡으로 황진아의 그라운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긴 여름 가운데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에 찾아오는 세 번의 복날. 동양 철학의 오행사상에 따르면 가을에 해당하는 금의 기운이 대지로 나오려다가 아직 여름에 화의 기운이 강렬하니 그 앞에 엎드려 기다린다는 의미가 엎드릴 복자를 쓴 삼복에 담겼다고 합니다. 싸워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기운을 다해서 물러날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는 세 번의 엎드림. 계절이 가고 오는 과정은 그런 순응과 인내의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이 너무 힘겹지만은 않게 복달림하는 풍습은 우리 인간이 발휘한 지혜였을 텐데요. 풍류 한자락에 마음 보양하는 이 시간도 지혜로운 복달림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덕명의 소리 경상도 성주풀이로 출발합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룩항 천지훈왕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금년 해본 이 동네 신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탐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무자자는 자승창승 경고자는 적득기차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잡고 잡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정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구월산 정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정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정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정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겼소. 한강 정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정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정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겼소. 지리산 정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정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정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정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정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려온다 내리오 지신 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강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겨서면 성주본이 없을 손양 성주본이 어떠며요.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평에 던졌네. 강남 같은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소를 길어낼 때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따라 치치했다라 거지 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목 옥도끼를 찍어내어 금도끼를 따듬아. 자진 나무는 잣따듬고 굽은 나무는 굳다고 용어머리 털을 닦아 하거머리다 집을 지어 나무야 제자 옥제자 다물이 담사 이어

갔다가 모서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금당에다가 모서놓고 비모 이소 성주님은 상랑우에다 모서놓고

보자. 아게자게 살간 위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어가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 또 디디고 남쪽에서

등불도 들이자 여루여루 조래야 조래시를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곤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엌아 부엌신을 울리자 자부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왕아 요왕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왕아 남해바다 요왕아 서해바다 요왕아 북해바다 요왕아 7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리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리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실세없이 따라도 우물청청 디리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이 장뚝에 굴치자 자꾸 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 대복은 이리로서 여름

랑동마같이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놈을 마구자 자구자 치는 물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석을 개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둑놈을 마구자 참구잡시는 불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0: 김덕명의 소리, 경상도 성주풀이 함께 들으면서 7월 2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중복날인데요. 우리 풍류객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복달림하며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곡 맞히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2부 첫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멜로디, 흥겨운 외침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날로그 라디오의 풍류가 좋다 음악과 함께합니다.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네. 그리고 8397님. 아유, 좋다. 얼씨구. 우리 8397님은 감탄사 3개 보내주셨어요. 감동입니다. 저도 화답해드릴게요. 으이, 그라제, 좋다. 감사합니다. 우리 8397님. 계속 애청해주세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이배님도 보내주셨네요. 풍류사전 진짜 진짜 재밌어요. 용호님 못하시는 게 뭔지요. 풍류가 좋다 최고 최고. 아이고, 저도 못하는 거 많아요. 항상 열심히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여름철 음식도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햇볕이 뜨거운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 산조압주입니다. 민속음악의 백미죠, 산조. 늦은 속도의 진양조부터 중머리, 중중머리로 빨라지는 장단과 함께 자진머리로 이어지는 흥겨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악압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야야, 흥 뭐야? 아, 거시기 너, 아, 서울에 갈 일은 없냐? 아, 왜요, 형님? 아따, 우리 형님 서울 구경하고 싶으셔라? 아, 근데 형님이 말만 타면 멀미를 하신께, 아, 지가 모시고 가고 잡아도 그 멀리까지 말 타고 어찌 가신디요? 아니, 아니, 내가 언제 가고 잡다고 했냐? 아, 고생스럽게 그 먼 길을. 아, 나 말고 흥부 너 말이여. 어, 서울 갈 일 있거든. 어, 서울 사람들 노래하는 음반이나 몇 장 더 사가지고 오니라. 아따, 우리 형님, 경토리에 맛들이셨나 보네.
1: 뭐셔?
0: 경토리? 아, 그것은 무엇이다냐? 도토리 사촌이요? 아, 경단처럼 먹는 거냐? 아, 먹는 것은 아니고요, 형님. 아따, 못 말리겠네, 우리 형님. 아, 풍녀 사전을 펼쳐보시면 아따, 잘 나올 겁니다. 아, 저 책 가지러 갑니다잉.
2: 네, 오늘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역별로 달라지는 음악의 특징을 규정하는 용어가 토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토리 앞에 서울 경자를 붙인 경토리는 바로 서울 경기 지역 민속음악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기 서울 지역 음악이라고 모두 획일화된 똑같은 음계만 쓰인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경토리, 반경토리, 신경토리 등 좀 더 세분화된 용어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넓은 의미에서 경토리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다섯 음으로 구성된 오음계를 바탕으로 음계 구성음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장식음적인 식임새를 많이 활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음의 기능이나 식임새가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서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무겁지 않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이 경토리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다. 심중에 하늘 부모를 그리다 서거줄 송골 신랑 시를 꿈에 보고 불

암비취 지휘자 최창남의 소리로 창부 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풍류어 사전에서 설명드린 경토리의 특징이 이 창부 타령에서 잘 느껴지셨나요? 이 창부 타령은 경토리 중에서도 특히 진경토리의 특성이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는 곡이라 진경토리를 창부 타령 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경토리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서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곡으로 이 창부타령을 떠올려 주시면 경토리가 어떤 느낌인지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남도잡가, 기악 연주곡 보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김용우의 풍류가도 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윤소인의 가야금 병창 당가 녹음 방초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방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첫 곡 정답은 비나리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다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풍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 최고예요. 네, 정답 보내주신 우리 2775님 황미랑 비나리

입니다.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아 비나리네요. 황민학님 비나리 몰랐는데 첫 소절 들으니 알겠네요.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미님도 보내주셨어요. 정답 비나리 아닌가요?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2987님 정답 비나리.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전영미님도 보내주셨어요. 비나리 더위에 지쳐서 있는데 좋은 기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에 힘 얻고 기운 받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함께해 주세요. 자, 음악 한 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영석과 서영호의 아쟁, 아쟁병주입니다. 서영석 명인은 민속기학의 명인이시죠. 서영호는 그분의 아드님이시고요. 부자간의 병주를 들으시겠는데요. 서영석 명인은 원래 서영석류 대금산조의 창시자시고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창단 멤버로 오랜 시간 우리나라 민속악의 거장으로 많은 민속음악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현악기 아쟁의 소리로 그분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서영호의 아쟁병주입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 현장은 우리 민요의 대표 흥타령인 천안삼거리입니다. 예로부터 영남과 호남,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천안삼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풍경 속에서 탄생한 노래 천안삼거리는 길 위의 정서와 민중의 애환을 노래한 충청 지역의 대표 민요로 오늘날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죠. 민요 천안삼거리는 천안흥타령, 천안도삼거리, 흥타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능소와 박선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르는 사람에 따라 사설과 가락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삶의 기쁨과 슬픔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노래의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요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인데요. 여야성, 김인배, 김재욱, 김명길, 이생강, 최강상 등 수많은 국악인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편곡했고요. 국악을 넘어 대중음악과 클래식으로까지 확장되며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죠. 황금심이 부른 삼거리 만보는 전통 민요가 대중가요로 새롭게 변신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신천안삼거리와 천안도삼거리 등 다양한 작품들로 꾸준히 발표되어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삼거리 흥, 능수버들은 흥, 제 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익숙한 노래 말에는 길 위를 살아온 민중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애로와 좋다 흥, 성화로구나 흥이라는 후렴은 슬픔과 그리움마저 흥으로 풀어내는 우리 민족의 삶의 철학을 잘 보여주죠. 고단한 현실을 노래로 이겨내고 함께 부르며 마음을 나누었던 공동체의 지혜가 이 한 곡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천안삼거리는 단순한 향토 민요를 넘어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다양한 장르와 만나며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천안삼거리를 스쳐 지났던 옛 선비와 장돌뱅이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흥얼거리던 노래는 세월을 넘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삶의 애환을 흥으로 승화시킨 천안삼거리의 깊은 울림을 이 시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시원 임춘이 한진자의 소리로 아리랑 천안삼거리 한강수타령 오돌독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연이어 들려드렸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관악 영산회상 중 세령산부터 군악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풍류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오늘은 삼복의 한가운데에 드는 날로 가장 더운 시기로 꼽히는 중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더위를 견디며 몸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보양식을 챙기실 텐데요. 요즘은 우리가 알던 보양식의 공식을 깨는 이색 음식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죠. 바질 페스토와 마라를 넣은 삼계탕부터 뽀얀 닭백숙 모양의 바람떡, 감자 수프를 콕 찍어 먹는 통닭구이 모양의 빵까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음식으로 복다리마실 생각이신가요?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보약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에서 준비한 보약 같은 소리 함께 하시면서 이 여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25일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강상풍월 준비했습니다. 강상풍월은 강 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읊는 노래라 할 수 있는데요. 첫 부분에 강상에 둥둥 떴는 배 풍월 실러 가는 배인가 이 부분을 따서 제목을 만든 것입니다. 내용은 강릉 경포대에서 달맞이 하는 풍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라며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 성우양의 창으로 강상풍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복반주는 이정업입니다.
1: 강상어 둥둥 떴는 배 풍월실로 가는 배니

삼국 먹든 팬이 입에 저배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를 비어 조그만하게

굴경가자. 대인 난 대인 나는 족도 친하니 대인 나니요 줄무방 줄무방은 얼을 써도 쌍쌍이라 차례 등 그 차다 우리 싫어라 우리 고향

그러는구나. 따지 마라. 꽃물 마시고

0: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강상풍월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리의 성우양, 북반주에는 이정업이었습니다. 강상풍월은 강물 위의 풍경에서 출발하여 강릉 경포대로 놀러가자는 유희적인 내용이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인생사리를 다루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대장부의 삶이 이만하면 만족스럽다라는 자족적인 결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담하게 중몰이로 삶을 즐겨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가였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만들어 가는데요. 추임새 열심히 하시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연습해 보실 텐데요. 오늘은 심청가 중 중타령 대목으로 추임새 보시겠습니다. 장승상 댁에 간 심청을 기다리던 신봉사는 어두운 눈으로 마중을 나오다가 개울에 빠져 죽게 되었죠. 이때 몽은사 화주승이 마침 절로 올라가다가 신봉사를 보고 구하게 됩니다. 중타령은 스님의 차림새를 묘사한 뒤 신봉사를 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 엄무리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범한 인물의 출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심청가 중 올라가는 대목으로 추임새 들어갑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3: 중 올라간다, 중 한라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온 뒤 중은 올라간다. 이 중이 어디 중인고, 몽은사 화주승이라, 저를 중창을 허려하고 시주집 내려왔다. 가리우현이 저물어져 서산에 빛 길로 흐를거리고 울다 한다. 저중은 모양 보소 구월 가쓰고 정삼이고 해팔염 주목에 걸고 던주 팔에 걸어 용도 세겜 육한자 채굴이 머지 따로 저절 잘도 독짓고 흔들 흔들 흔들 거리고 올다 할지 사람 아고 서류리 누다고는니 백제 포도장 삼은 파랑결에 벌렁벌렁 흔들 거리고 울다

0: 하는구나. 장례 소서 공덕해. 귀양 삼촌 시룻만 원앙생 원앙생 재불중 춘추걸량 너무월미 더불 용부라고 울당할지 한곳당도 허니 어디서 울음소리 귀에 홀런 들린다. 저녁에 깜짝 놀래 울음이 외노로 이 울음이 외노로 마고약자 모든 나로 하수대로 울고 가던 양태제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외노름 여우가 되라 하여 나를 호래냐로 울어주라 울음이 외노름 죽창을 들어 메고 이리끼웃 저리끼웃 한 곳을 살펴보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문에 붕덩 빠져 그 조끼가 되었거나 저중이 급한 마음 저중이 급한 마음 불가장상 허거를 벗고 행전단님 보선 벗어 튀는 대로 내던지고 모든 우비 바지까지 돌돌돌돌 말아 자개미 떡 붙이고 문어리 빙어격으로 징검징검 징검징검 들어가 신봉사 꼬들의 상토 애뚜름에 어제 무엇인거나 돈전로 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신봉사라
1: 에이. 취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은 심청가 중 올라가는 대목으로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김소희 명창은 현대 여성판 소리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인데요. 현재 김소희째 춘향가를 이은 신영이, 안숙선 명창이 무형유산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소희 명창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발림, 맑은 천구성으로 유명하셨는데요. 이화중선의 모습을 보고 판소리의 길로 들어섰다는 일화가 전합니다. 업무리장단으로 중타령 대목 들어보셨는데요. 이어지는 대목도 김소희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신봉사는 눈뜬단 말에 덜컥 공양미 300석을 약속하고 마는데요. 심청이 기원 후 남경 선인들을 만나 몸을 팔게 되는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 심청 효성 대목부터 남경 장사에게 몸 파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취임새 잊지 마세요.
0: 날 살린 이가 누구요? 예, 모문사 하주승이옵니다. 활인지 풀이라더니 죽을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로구만. 무슨 은혜라고야 하오리까마는 안 못 보신 탓이지요. 그러나 좋은 수가 있소마는.
2: 좋은 수라니? 무슨 수고?
0: 우리 절 부처님이 영음이 만사와 빌면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고하면 응하오니 고향미 300석만 불전에 시주하면 3년 내로 눈을 뜨시리다마는 신봉사 이 말을 듣더니 어찌 반갑던지 후사는 생각지 않고 대번 일을 저지르는데 여보소 대사 그 정령 그럴진댄 고향미 300석을 권선문에 적수쳐거 처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가세를 생각하니 서혹곡식도 없느니가 어쩌려고 그러시오? 무엇이 어쩌 이 녀석? 네가 남의 살림 속을 어찌 알고 하는 말이냐? 어? 두 말 말고 적게 적어. 봉사님, 부처님께 허언을 하면 안진배가 될 테니 부디 명심하시오. 일구이연하겄나? 불공이나 착실히 잘하소. 중원 건선에 기재하고 올라갔겄다. 신봉사는 중을 보내고 곰곰이 생각더니 아이고 이놈이 환장한 거 아닌가 하하 내가

네. 깊은 개천 물에 빠져 혼미 정신 녹을 잃고 엉겁쩍어

쌀 300서를 줄구나. 살이 뭘 팔자 흔들 단돈 절장 내어주며 내 몸을 팔자 흔들

0: 뭘 속이면은 안진뱅이가 든다는디 안못 보는 병신놈이 안진뱅이가 들거들면 깜짝 딸을 썩 보고 더고 좋겠구나. 수중고 어디를지라도 내가 차라리 죽을 것을 오냐난 추억을 만다 도리어 내가 후회로구나. 저기 가는 대사 권선의 쌀 300석 예우고 가서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딸이 말을 듣고 보면 복통잔재를 할 것인지 니들을 장채하고 지울 거나. 심청이 바삐 와서 저희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말구르며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나를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유복면을 당하였소. 성상댁 노부인이 굳이 자꾸 말주하기를 언간도 되었소. 말씀비나 하여 주고 답답해지와 못 살겠소. 아버지 시장하실 텐데 진지 잡수세요.
1: 나 밥 안 먹을란다.
0: 아버지 지가 터디 왔다 노하셨어요?
1: 아니다. 아버지고 뭐시곤 너 알아 쓸데없다.
0: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는 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옵난데 오늘날도 알아 쓸데없다 하시니 도리어 설사옵니다.
1: 하고 훌쩍훌쩍 울겄다. 아가 청아 우지 마라. 내가 너를 무엇을 속이랴. 네가 알면 걱정만 되겠기로 차마 말 못하였다.
0: 무슨 말씀인데요?
1: 글쎄 너 오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너를 찾아 나가다가 개천에 떨어져 꼭 죽게 되었구나. 몽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놓고
0: 아이고 고마워라.
1: 고마운 게 아니여. 그렇지 나를 살려놓고 그냥 갔으면 고마웠지. 이놈이 나를 살살 꼬이는 말이 아 고향미 300석을 몽사로 시주하면 3년 내로 이 눈구녕을 떠서 만물을 본다는구나. 그리하여 눈 뜬단 말만 판기 듣고 앞뒤를 생각지 않고 300석을 권선에 적었으니 이런 미친놈의 애비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듣조시오.

승려를 놓였으며 바꿔라란 이 사람은 부부 반찬을 허여놓으면 치자식이 먹는다고 산재하시곤 무두랄지 땅허를 받아 그물어도 부모봉향을 허였으니 사진의 효도가 이 사람만 못하여도 지성김변 건천지라 지피 근심을 마옵소서. 난으로 위로하고 그날부터 모욕제게 하고 지극정성을 들이난 뒤 후원

칠성 야야 반노 촛불을 토닥이고 제사 바르 중하수를 떠서 세수구반에다 받쳐놓고 두손 합장 피는 바리

이르렀니이다. 하나님은 이럴 두심이 사람을 안 모이오라. 이러그리 떨어지면 무슨 분별을 허우리까. 부자생 수경에 비 이십에 안뱅후여 심무를 못하오니 아비 한부

없소서. 인간의 중요지심 전신우리 모르리까. 치리라는 미일코 안무뿐한 부친에게 기우기우 자라나서 15세가 되었으니 육보이도 일한댄 호천박으 아니리까. 명천이 감

이렇듯 빌어갈지 하루는 동네 요란이 외는 소리. 우리는 남경장 사선인들어 임당소인 예수를 허둥허둥하러 15세나 16세나 막은 자군이가 있으면은 주원가 뭐를 주고 살 것이니 몸 팔릴 전혀 있습나. 얘는

0: 왔다. 심청이 듣고 반겨 천우신조 기회로도 생각하고 동네 사람 모르게 선인을 청하여 하는 말이, 나는 이 본촌 사람으로 부친이 안명하여 고향미 삼백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어두운 눈을 뜨신다 하오나 가세가 철빈하와 추선할 길이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나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선인들이 듣고 과연 출천지 대효녀요, 삼백석을 어디로 바치리까? 몽운사로 바쳐주십시오. 그는 염려 마오. 행선날이 내월 15일이니 그날 꼭 떠나서야 합니다. 중갑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그는 염려 마십시오. 사공을 보내놓고 부친 앞에 여짜오되, 아버지, 오냐? 공양미 삼백석을 몽운사로 올렸사오니 아무 걱정 마옵소서.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 청아, 네가 어떻게 삼백석을 올렸단 말이냐? 응? 저 성상댁 부인께서 소녀를 수영딸로 정하자고 하신 것을 대답지 못하였었더니 오늘 지가 가서 사연을 여쭈오니 고향미 삼백석을 몽운사로 올리면서 저를 아주 수양딸로 타려간다 하옵디다. 신봉사의 말을 듣고 이리 일비 기가 막혀 양반의 자식으로 몸 팔렸단 말은 청문이 고이허나 성상댁 수양딸로 가는 거야 어느 님이 날 정개하겠느냐? 그래, 참 잘 되었다. 그러면 어느 날 데려간다 하시더냐? 내월 15일 날 타려간다 하옵디다. 그럼 나는 어쩐다고 시대? 저 아버님도 모셔가신다고 하옵니다. 그럴 것이다. 그분이 어떤 무인이시라고. 심청 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속일 리가 있으리오마는 이난 속이는 것도 또한 효성이라 행선날을 기다릴지.
1: 심청가 중 심청 효성부터 남경장사에게 몸파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둘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국극 한 대목 보내드립니다. 김성예, 김금미의 여성 국극 판타지 중에서 호동왕자인데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만남과 사랑, 호동과 낭랑의 연가, 자명고를 찌질하는 호동왕자의 서신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호동왕자에는 김금미, 낭랑공주에는 김성애, 합창에는 나윤영, 김미진, 강나현, 서은미가 참여했고요. 대금에는 원장현, 아쟁의 조성재, 검은고의 이재하, 장구에는 김태영입니다.
1: 왕자님, 제 생명을 구해주신 왕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낭랑의 공주님이신 줄 알았다면 구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미안하오, 신분을 속일 생각은 없었소이다.

0: 아닙니다. 개념치 마셔요. 저라도 왕자님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테니까요.
1: 공주. 공주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마음씨는

기회인가 하늘은 청진가

0: 정이랑 두고 가네.
1: 마치 살아생전에 어마마마를 배운 듯하구나. 공주, 그대가 낭랑의 사람이 아니고 고구려의 사람이었더라면, 아니 내가 고구려 사람이 아니고 낭랑의 사람이었더라면
0: 정면

0: 아, 왕자님께서 서신을 보내셨구나.
1: 사랑하는 공주, 지금도 공주의 손길이며 고운 마음씨에 이 몸은 보고픈 마음 간절하오. 공주를 모시러 가겠다고 언약한 것은 잊지 않고 있어. 공주, 내 말을 명심해 듣기 바라오.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낭랑과 고구려는 원래가 같은 민족이오. 같은 민족이 언제까지나 서로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지. 그래서 고구려의 왕이신 아바마마께서는 이 몸에게 명을 내리셨다. 그 명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는 그저 통곡만 할 따름이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으로 공주에게 부탁하오. 공주, 내 영원한 사랑 공주에게 간절히 청하는 바이니 자명고를 찢어 지아비의 목숨을 구하시오. 언젠가는 이 몸의 뜻을 이해하리라고 믿소. 공주가 자명고를 찢는 대로 계로 장군에게 전갈을 주기 바라오. 그럼 공주를 모시러 갈 때까지 몸조심하고 다시 배울 날까지 무사하기를 손 모아 빌겠소.
0: 어머니, 왕자가 그토록 믿었던 호동 왕자가 낭랑을 치려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님께 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고구려의 여인이 되었사옵니다. 아버님,

0: 김성의 김금미의 여성 국극 판타지 중 호동왕자 들어보셨습니다. 낭랑의 공주와 고구려의 왕자인 호동과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여성 국극이었습니다.
1: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구려 나갑니다. 보면 홍안이오, 홍안은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안이.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 6, 7 두루 숭숭이요, 1, 3, 5 대감.

0: 아니요, 명지 유정은 전라 가명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토파보기.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입니다.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향가 중 십장가 대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장가는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 요구에 맞서서 매를 맞으면서 한 대씩 맞을 때마다 수를 세어가며 항변하는 대목이죠. 춘향이의 사랑권, 정절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천민 신분인 기생이 양반과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부르짖는 장면으로 바로 춘향가의 눈대목으로도 꼽힙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를 앞세워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데요. 춘향이 말하는 사설을 좀 살펴볼까요? 일자로 아뢰리다. 일편단심 이내 마음. 일부 종사하려는데 일개 형장이 웬일이오. 어서 바삐 죽여주오. 이자로 아뢰리다. 이부 불경. 곧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마음, 이내 마음, 이군 불사,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것과 다르리까? 이비사적을 알았거든. 여기서 이비사적은 순임금의 두 아내였던 아황과 여영의 절행을 담은 역사입니다. 이비사적을 아는데 두 난군을 섬기리까? 가망 없고 무관해요. 어찌할 수가 없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삼자는 삼생가약 맺은 마음, 삼종지법을 알았거든. 삼월하로 알지 마시오. 어서 바삐 죽여주오. 여기서 삼월하는 봄에 피는 꽃으로 누구나 꺾을 수 있는 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여기지 마시오. 이런 뜻이죠. 사자는 사대부 사또님이 사기사를 모르시오. 사지를 쫙쫙 찢어 사대문에 걸쳤어도 가망 없고 무관해요. 오자는 오마로 오신 사또. 여기서 오마는 다섯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얘기하는데요. 곧 높은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신 사또 오륜을 밝히시오. 오매불망 우리 난군 이질 가망이 전혀 없소. 이렇게 항변하고요. 육자에서는 오장육부가 일반인데 육부에 맺힌 마음 육시 그러니까 몸을 찢더라도 무관해요. 할 수 없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칠자에서는 칠척검 높이 들어 칠 때마다 동강내도 가망 없고 안 되지요. 팔자에서는 팔방 부당 안 될 일을 팔짝팔짝 뛰지 마오. 위력관장 힘으로 강제하는 일 그만하고 어서 급히 죽여주오. 이렇게 말하고요. 구자에서는 구중분우 관장이 여기서 구중분우는 임금의 분부를 받드는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관장이 되어서 구준짓을 그만하시오. 구곡간장 맺힌 마음 구사일생을 할지라도 구관자재 이도령을 잊으리까. 십자에서는 십장가로 아뢰리다. 십실 적은 고래도 충렬이 입쌌거든. 우리 남원 너른천지에 열행이 없사리까. 나 죽기는 설차느나 십생구사 10번 태어나 9번을 죽더라도 신맹일장 열소경의 한 지팡이처럼 중요한 나를 믿는 우리 모친이 불쌍하오. 이제라도 이 몸이 죽어 혼비중천 높이 떠서 도련님 잠든 창전에 파몽이나 하고 지고. 이렇게 10까지 노래를 하는 이 십장가였습니다. 숫자를 대며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토로하는 십장가 대목 오늘 한번 감상해 보시죠. 춘향가 중 십장가입니다. 소리의 김수연,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하거든. 3월 화류로 알지 말고 어서 급히 죽여줘. 사기사를 물으시오.

신사도 오류를 밝히시오.

해요.

가네요.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정보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학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음명도사 삼선목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입히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소리꾼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아 함께 즐기는 오늘의 판소리를 만드는 분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즐겨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소개해드릴 팀은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입니다. 두 번째 달이라는 팀명은 만약 지구에 달이 두 개였다면 흑과 백, 해와 달,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적인 편협함에서 인류가 훨씬 자유롭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달은 그런 상상을 바탕으로 바이올린과 아코디언의 기타, 퍼커션 등 유럽 민속음악을 기반한 악기에 한국의 전통 정서를 결합한 독특한 음악으로 2005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광고음악이나 퓨전 사극, 궁과 구름이 그린 달빛의 배경음악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널리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들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에 한국 전통의 정서를 담아내던 두 번째 달이 2016년에는 판소리 춘향가 중 적성가, 사랑가, 이별가, 어사출두 등의 눈대목을 재해석했습니다. 판소리가 지닌 특유의 말과 식임새 등 국악적 표현 방식은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음악 어법과도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개발했고요. 젊은 소리꾼인 김준수, 고영열 씨와 함께해 판소리의 매력을 산뜻하게 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한 두 번째 달은 지난해에 창단 2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달의 춘향가 중 한 대목 함께 들어보실까요? 두 번째 달과 김준수가 함께한 어사출두입니다. 연주에는 기타의 김연보, 이영훈, 베이스에는 박진우, 드럼 퍼커션의 백선열, 바이올린 비올라의 조윤정, 피아노의 최진경입니다.
2: 지든 말은 뜻밖 역조라라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산 또 비가니요 부처노니 욕방이 손동은 나 온가는 생신잔치 갈대로 가라 오고

전생 화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제가 관동원 사를 지냈지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나너여 말은 허여보지요. 수에 찾아갈 것이니 유언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산도 이름 서명 어허이.

위에 난 소리의 하늘이 덥석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수백 명 구경꾼이 독담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린 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비신할지 하인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함께 즐길 수 있는 판소리를 선사한 그룹 두 번째 달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달의 춘향가 중 어사출도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김준수, 연주에는 기타의 김연보, 이영훈, 베이스의 박진우, 드럼 퍼커션의 백선열, 바이올린 비올라의 조윤정, 피아노의 최진경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월드뮤직 감성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마치 판소리의 영화 같은 풍경을 더한 듯했죠. 앞으로도 두 번째 달 만에 느낌 있는 판소리 변신을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해봅니다. 이번에는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새 음원 시리즈 중 한 대목을 골랐는데요. 이주은의 단가와 판소리입니다. 이주은 명창은 현재 국립국악원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정통 소리와 창작음악 분야에서 크게 활약 중입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매맞는 대목 띄워드립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어제 참도록 그저의

0: 시죽게 가되오니 형님 덕태그 사르오지라
1: 시와
0: 병가 되오니

0: 후라여서 못 살겠어.
1: 하나, 둘, 셋,
0: 전세

과거를 꽉꽉 대놓으니 될 수가 없거든. 오, 이제 보니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심심어든 참에 내 이놈 잘 왔다. 예, 마당쇠야! 대문 걸고 아래 행랑 동편 참마 끝에 가서 지리산에서 근목천에 온 박달 몽둥이리 가져오너라. 이런 놈은 그냥 복날 개잡도 돼야 돼요. 넓어은 놈 거동 벗어 지리산 몽둥이를 눈 후에 번뜩 들곤 애이놈 흥보놈아. 자 살긴 데 보이기 온 못살기 돈이 발자

걸며 전관주 자원들 철록 방금계 안에 가득가득이 환을 지어 대돈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곁도 널며 지갱의 주자원들 구진방 우리 간에 뛰뛰야지가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독금기며 사례의 주자원들 황제 백개 수백 마리가 턱 타고 꼭꼭 교훈이 넣어주자고 닭궁기래 몽둥이를 들어 메고 내놈 강도놈아 좁은 게 벼락치듯 강자 썩음에 개득치듯 밤에 걸친 구랭이 지도주 딱딱 잡어 아이고 형님 나 죽겠어

퍽퍽 맞는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줘. 아이고 형수씨 사람 좀 살려줘. 이러고 들어가거든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서 전곡간을 다소간 주었으면 오직 좋으련만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쬐끔 더 독하겄다. 바푸던 주걱자루를 깍꾸로 들고 중문에 딱 붙어섰다가 아니 아지뱀인지 통화뱀인지 세상이 다 귀찮아서 못 살겄어. 전국을 갖다 맺겠든가 아나밥 아나돈 하고 때려오니 형제만 템에 맞든 건 여반장이요. 형수 씨한테

0: 땅기 툭 꺼진한 듯 여보세요 형수씨
1: 하나 둘 셋

나를 제정하지 능쟁이라고 그러요. 아주 막살 죽여줘.

0: 흥보가 중 흥보가 매맞는 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에는 이주운, 복반주에는 김청만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희경입니다. 얼씨구!
0: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의 완창곡을 매주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정권진 명창은 1927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86년에 타계하실 때까지 보송소리 가문에서 판소리를 전승한 분입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서편제의 시조로 불리는 박유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으로 내려온 소리로 정권진 명창은 정씨 가문의 소리를 이어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를 전승했습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심청가 음원은 1970년대 초에 녹음된 것인데요. 신나라 레코드에서 발매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심청가 세 번째 시간으로 곽씨 상여 나가는 대목부터 신봉사 동량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권진, 북반주에는 이정업입니다.
2: 동네 남녀노소 모여들어 곽씨 부인 초종 제제를 맞출 난디 여기가 왕증조태 제긴결례 연결종선 명장공포 삽선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상부소리를 매기며 나가는 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막내이가라 하였으니 상부소리를 맞아가며 나가는 데 신봉사 서렴이 하도 아람찬오니 선소리꾼이 꼭 딴말로만 미게 나가겠다. 요량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은음 차드왕음 북망산천이 뭐다 누지 차건 사가지 북망기로구나 흐는 작드왕 새벽 종달이 손질 따산처럼 명물이 다 올라온다 자드와는 물가 가지는 뒷걸음질 치고 타란지 앉아서 밤을 준던지 원산호

차드와는 인정치고 남문을

가세. 산첩첩 노망망고 다리 가파서 이갈면 일체 최근 명령어 주님의 미검소서 이갈이 부채안무소 오 정부 날가 함께 가사이다. 생애는 그대로 나가면 잡더와는 의관이 넘찬더와는 여보소 상부꾼들 이내 한 말을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기리요, 내가 죽어도 이기리로다. 자네와는 현철어신 곽지우인 불사기도 떠나셨네. 자네와는 자네와는 산천에 올라가 고의 안장하년 후에 팽토제를 지내는디 신봉사가 25명이니라 그전 그리 문장이었다. 주문을 지어 독축을 하는디 차오부인 차오부인 요차조지 숙녀여 상불고인이라 기병전지 해로 터지 호전

길러내면 눈산사지 천근거여 기난 눈물 피가 되고 심경경에 소여 살 길이 전혀 없네. 초가 보혜 박재안이나 만사를 못다 잊고 만지 먹고 돌아가오.

마누라는 나를 잊고 풍망산천 들어

꼭 통영 지포시 되어 나를 잊고 누웠으나 내 신세를

눈보보니 몇 가지 군기 뜨단 말라. 아이고 마누라.

아니 이렇듯 설리 울음으로니 동리 사람 달려들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는 저 어린 것을 어쩌려고 이러시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할 일 없이 동리 사람들께 붙들려 돌아오는 뒤 친비

방가는 행비전난디 진봉사 실성 팔왕끝이 난디 얼싸돌싸 춤도 추고 하하오 웃어도 보고 지평망대 흩어지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혹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허허 내가 미쳤구나 집으로 돌아와서 방 가운데 주저앉아 울지 않았나니 그때요 귀도금이 아이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예로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그 귀도금인가 이지 유소 어디 보세 총종 가서 좀 유소 귀도금이는 건너가고 아예 안고 찬탄을 째 강보에 쌓인 자식 패가고 바울도 모르니 아예를 안고 앉어 아가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너 그 모친 뭐 갔다 낙양동전 이화저고 송낭자들 보러 갔다 축상식

이미 부인을 보러 왔다. 가는 날은 있다마는 오마는 날은 모르겠다. 오지 마라.

내가 젖을 누구 안 주느냐?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으로도 먹여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우지를 마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둠 눈은 더욱 침침하고 눈물로 나를 세웠겠다. 오, 물가 둘이 밤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에 한 품에 아예를 안고 한 손은 지팡이 흩어지고 더둥더둥더둥더둥 우물가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좋지를 않고 밀고 기어허여 죽게 되니기에 젖 좀 먹여줘.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면 도철인들 아니 주랴 젖을 많이 먹여주면 한 부인이 허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대기도 아재가 있고 저 집이 노가제가 있으니 어려지 생각 말고 자주 오자 아주 다니시며 내 자식 못 먹인들 참아 그 일 굶기니까 신 봉사 좋아라고 감사오. 아이 안고 다닐 적에 삼배질삼하노라고 히히 하히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좀 먹여주오. 백성정탄신에 까그 빨래 흐든 부인들께 더듬더듬 자여가 이에 첫 좀 먹여주오. 젖있는 부인들은 젖은 많이 먹여주고 젖없는 부인들은 돈도씩 채워주고 돈 없는 부인들은 쌀뜨씩 떠주며 밤쌀이 나가여주고 신봉사 좋아라. 감사오. 만수무강거 없어서 아니 안고 돌아올지 어떤 밑에 주부대가 앉아 아이를 어른다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호호둥둥 내 딸이야 어디서 고생을 걸면 불이 타나불 한다라 이더기 누더기냐 동네 부인은 더기라 너도 어서 어서 자라나 너 그 모친을 닮아 현철하고 얌전해져 가고 귀영을 보이라 둥둥둥 내 딸이야 백미 닷섬은 뒤안나 열소경 한 방대로 오라 둥둥둥 내 딸이야 그 뭘 준 돌 너를 살려놓고 늘 너를 사야 어탕 밑에 귀난이 왔느냐 슬슬 올지어라 둥둥 내 딸이야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달 가운데는 옥도끼 백리다 쓰면 주야나 복구라보던 미라불소 주얌주얌 작강작강 번박바 도리도리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만 나거든아 둘방 속은 넣었더니 머리감은 새양지가 달랑달랑 닦아먹고 다음은 한쪽은 나본 것을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너를 주마 으르르르르르 둥둥둥둥 둥둥 내 딸

0: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권진 명창의 강산제 심청가 세 번째 시간으로 곽씨 상여나가는 대목부터 신봉사 동량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권진 명창은 창법상의 변화를 적절히 구사하는 방식으로 구성진 성음을 내어 애절한 대목을 탁월하게 소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산제 심청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보림입니다.
2: 얼씨구!
3: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4: 최판사! 답답한 속옥을 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5: 최판사의 명판결.
0: 오늘 최판사님께는 얼마 전 수궁에 갔다가 도망쳐 나와서 화제가 된 토끼 청년이 찾아오셨는데요. 토끼 씨,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최판사님,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육지에서 한창 잘 나가는 전도 유망한 제게 어느 날 별주부가 다가와서는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에 안정적인 미래까지 보장한다기에 좋다고 덜컥 따라가게 됐지 뭡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수궁 사광이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단순한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 불황뿐 아니라 사람도 줄고 자원도 줄어들어서 마을 전체가 쪼그라드는 이른바 수축 사회의 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살림이 팍팍해지고 자기들 설 자리가 줄어드니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별주부 양반을 시켜서 육지에서 나를 낚아채간 모양인데요. 바닷물까지 싹 다 말라붙어서 나라 곶간은 줄어들고 쓸 곳은 차고 넘치는 수궁 살림에 나한테 무슨 벼슬을 주고 뭘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오히려 용왕님이 병이 났다고 멀쩡한 재간을 내놓으라고 하지를 않나. 수궁에 문제만 생기면 힘없는 사람부터 쥐어짜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수궁 행태에 기가 막히고 분해서 이렇게 최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따끔하게 벌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끼 씨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파이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누구의 몫을 뺏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나누고 키울지를 고민해야 할 텐데요. 최판사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안은 수궁에 바닷물이 말라붙는 수축 사회가 되었다고 하여 미래 세대인 육지 토끼를 임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한 무책임한 임기 응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사회 전체의 파이가 줄자 내가 살려면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야 한다. 이런 마이너스 잔혹극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궁 당국은 들으시오. 곶간이 비었다고 해서 나라의 미래인 청년을 깎아내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미봉책은 수궁 전체를 말라 죽게 할 뿐입니다. 이에 본 판사는 수궁은 눈앞에 임시방편을 당장에 거두고 스스로의 뼈를 깎는 구조개혁에 힘쓰며 토끼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를 압박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숫자가 줄어든다고 삶의 가치까지 줄어들 수는 없는 법이지요. 빼앗는 경쟁을 멈추고 판을 함께 키우는 상생을 도모하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토끼토끼 들어보셨습니다. 작사 작곡의 황우준, 노래의 정경화였고요. 코러스에는 이예림, 손자영, 이지수, 신문성, 김경서, 박리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기분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소리 나누었습니다. 오늘 최희진의 판소리 사랑과 함께한 이 시간이 더위를 이기는 복다림 음식처럼 힘이 되어드렸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희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

0: 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N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26년 5월 14일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다섯 번째 사제동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모두 다섯 곡이 연주가 됐는데요. 먼저 이준호 작곡 국악관현악 축제가 첫 무대를 장식했고요. 이어서 최지혜 작곡 아쟁 이중협주곡 시절풍류를 서울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과 그의 제자인 국립부산국악원 부수석 단원 김혜리의 협연으로 감상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이지영 작곡 판소리 적벽가에 의한 교향시 적벽 그 너머에였습니다. 최수정, 지명인, 이치현의 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진 두 곡을 만나봅니다.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 이동훈은 대학에서 작편곡 지휘를 전공하고 난계국악단,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에서 상임 지휘자를 역임하고 2023년부터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다섯 번째 사제동행 중에 지난주에 보내드리지 못한 두 곡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 공연은 전통음악의 계승과 창작의 확장을 사제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낸 무대였습니다. 모두 다섯 곡을 연주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첫 곡은 김기범 작곡, 대금 이중협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입니다. 김기범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입니다. 작곡가는 부산 태종대를 보며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파도의 일렁임과 그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의 결을 음악적 모티브로 삼아 대금이라는 악기가 지닌 울림에 바다의 생명력을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곡의 제목인 만파는 수만 갈래로 터지는 파도의 형상을 의미하고 만파식적의 이야기처럼 대금 소리가 세상의 모든 풍파를 잠재우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인 사제 동행에 맞추어 스승과 제자의 음악적 교감과 대화에 집중하며 전통 장단을 근간으로 현대적인 변형과 변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때로는 물결과 물결이 부딪혀 거친 에너지를 뿜어내듯이 역동적으로 대금의 이중주가 펼쳐집니다. 스승의 깊은 호흡과 제자의 생기 넘치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내는 음악적 파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김기범 작곡, 대금 이중협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를 김상현과 최종윤의 대금협연,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김기범 작곡, 대금이중 협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를 김상현과 최종윤의 대금협연,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상현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을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고, 제자 최종윤은 스승의 뒤를 따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협주곡 문입니다. 공연 팜플렛에 실린 이고은 작곡가의 해설을 보면, 문은 경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한 세계의 입구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문을 하나의 상징으로 삼아 두드림, 마주침, 주고받음, 넘나듦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두 대의 피리와 국악관현악으로 그려낸다. 두 대의 피리는 서로에게 묻고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관계를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율들은 하나의 놀이로 확장된다. 관현악은 이들의 대화가 펼쳐지는 공간이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고은 작곡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작교 프로젝트 상주 작곡가로 선정된 바 있고,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입니다. 일찍부터 국악관현악, 특히 거대한 음향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강하게 끌렸다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국악 장르 중에서도 국악관현악에 대한 애정이 많은 작곡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김성준과 이재준의 피리협연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 협주곡 문을 김성준과 이재준의 피리협연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고은 작곡가의 작품의 특징을 흔히 소리의 풍성함으로 꼽는데요. 이 곡 역시 풍성한 음향이 인상적이네요. 피리를 연주한 김성준은 부산대학교 교수

그리고 제자 이재주는 현재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26년 5월 14일 제235회 정규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6작곡 25형 가야금과 국악관의 낙, 푸른 신의 춤인데요. 이 곡은 창작 위촉곡 시리즈 세 번째 위대한 유산 공연에서 초연한 작품입니다. 동해안 별신굿에서 차용한 선율을 주제로 삼아 장단의 반복과 변주, 해체와 변용을 통해 바다의 신성함과 동해안 별신굿의 예술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에 등장하는 해신의 존재를 상상하며 그 신이 바다 위를 유영하듯 추는 춤을 음악으로 그려낸 가야금 협주곡입니다. 곡의 도입부는 해물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신의 기운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가야금이 신령한 울림을 이끌며 신의 춤사위를 만들어냅니다. 작곡가는 해신이 물결 위에서 유영하듯 춤을 추고 그 춤이 인간과 자연을 연결한다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김성국 작곡가는 중앙대학교 교수죠. 곡 스타일이 서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이 곡 역시 그렇습니다. 또한 김성국은 장단을 공부하면서 먼저 진도시킨 굿, 그리고 경기도당 굿, 동해안 별신굿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굿의 요소 중에서도 특히 장단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김성국 작곡가는 굿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 보물이다. 굿이라는 행위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이다. 인간성의 회복이다. 라는 말로 굿의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김성국 작곡 25형 가야금과 국악관현악 푸른 신의 춤을 하지희의 25형 가야금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성국 작곡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 푸른 시내의 춤을 하지희의 25현 가야금과 이동훈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하지희 수석단원의 열정적인 연주가 인상적이었죠. 하지희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음악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2016년 제25회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감상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제10대 예술감독인 이동훈 지휘자는 취임과 함께 경계 없는 레퍼토리 연주와 부산 시민 모두가 한 번 이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를 관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취임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다양한 창작곡 위촉 시리즈 등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레퍼토리를 확장하면서 많은 부산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창작 위촉곡 시리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마련한 프로젝트로 부산지역 국악 작곡가들의 창작곡을 초연하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국악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5회차에 걸쳐 무대가 마련됐는데요. 그 공연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 1은 부산 바다라는 제목으로 3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5곡이 연주됐는데요. 부산 바다의 역동성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 나눠 표현한 작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2004년 위촉 초연했던 꿈의 바다를 비롯해서 한 마리 나비가 고향으로 향하는 여정을 국악관현악으로 승화시킨 이지영 작곡의 귀향, 그리고 박선영 작곡의 해금협주곡 생각이 향하는 대로, 음악이 이끄는 대로, 이고은 작곡의 동해안 장구를 위한 협주곡 대미, 그리고 그날 마지막 곡은 손다혜 작곡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수심을 넘어 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에는 창작 위촉곡 시리즈 2가 바람이 머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펼쳐졌습니다. 첫 무대는 이정호 작곡의 삶의 노래였고요. 김명옥 작곡의 국악관현악 유랑, 조익래 작곡의 변주곡 엄마야 누나야 연주를 비롯해 이은경 작곡의 사랑가가 소프라노 박형진의 목소리와 함께한 공연이었습니다.

창작위촉곡 시리즈 3은 위대한 유산이었는데요. 국악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인류무형유산, 종묘지례악, 보태평지악을 시작으로 최승식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희망의 울림, 조원행 작곡, 소아쟁 협주곡 범음, 이종호 작곡, 대금협주곡 내면으로부터, 그리고 오늘 만나본 김성국 작곡, 25형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푸른 신의 춤, 이렇게 다섯 곡이 연주됐습니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 4는 부산 국악작곡 콩쿠르로 펼쳐졌습니다. 네 번째 무대인 이 공연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다섯 편의 신작이 초연됐는데요. 황승민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스름, 김혜진 작곡 검은고협주곡 너울, 박지영 작곡 물숨, 김관우 작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비원, 이창희 작곡 장구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광휘, 이렇게 다섯 곡을 만났던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조다은이 객원지휘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창작 위촉곡 시리즈 사제동행은 다섯 번째 창작 위촉곡 무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창작 국악 레퍼토리를 발굴, 발전시키는 데 의의를 두고 탄생한 프로젝트였죠. 오늘은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서 열린 제235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 다섯 번째 사제동행 가운데 김기범 작곡, 대금 이중협주곡 만파, 만개의 파도를 김상현과 최종윤의 대금 협연으로 만나봤고요. 이고은 작곡 피리 이중협주곡 문을 김성준과 이재준의 피리 협연으로 만나봤습니다. 감상곡으로 들으신 작품은 창작 위촉곡 시리즈 세 번째 위대한 유산 중에서 김성국 작곡 25형 가야금과 국악관현악 푸른 신의 춤이었습니다. 가야금 협연에는 하지였습니다.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이 이동훈 상임지휘자, 여승원 부지휘자, 연주단은 70여 명과 함께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회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아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노후를 장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시점에 한 가지를 제안한다. 노후 대책을 위한 첫 걸음은 노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냉철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종욱의 노후 맑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삶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꼭 그대로 흘러가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필요한 건 계획이 아니라 자기 삶에 냉철하게 관심 갖고 제대로 알아두는 것. 그게 진짜 지혜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이희문의 미량미량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25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가방에 우산 넣고 다닐 땐 비가 안 오고 깜빡하고 우산 안 챙기면 비가 오고 그럴 때 느껴요. 아, 진짜 사는 게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요.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 늘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러니 대충 계획 세우기보다는 제대로 아는 것, 이게 더 든든한 대책일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걷는 길 미디어

속 노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박 노인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박 노인을 쓰신 정영희 공동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귀 기울여주세요. 빈사님, 밥은 남이 차려주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저 그 마음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또 빈사님은 그 늘 너무나 예쁜 밥을 남들에게 이렇게 차려주시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누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할 것 같아요. 방송도 그럴까요? 누가 차려주는 방송이 제일 맛있게 들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맛있는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으시면서 너무 방송이 맛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다시 듣기 되거든요.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부터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퓨전 국악 앙상블 수의 바람과 함께 걷다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미디어 속 노인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디어 밖 노인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책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공동으로 저술하신 정영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우리 정영희 작가님 언론학 박사시고 네. 대학에서 대중문화와 문화 콘텐츠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1: 아,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언론학 쪽에서 대중문화와 그리고 언론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재현의 분야, 재현 혹은 재연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정영희라고 합니다.
0: 아, 갑자기 역사 얘기하시니까 이런 질문 생각나요. 예전에 고증이 부족해서 네, 우리 드라마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정말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면 꼭 역사학자와 같이 작업해야 된다. 근데 그냥 드라마 작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달라졌나요?
1: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전에는 사실은 드라마가 고증을 중요시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의 욕망과 현재의 사회적 인식과 이런 거를 반영해서 역사보다는 좀 현재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퓨전 드라마도
1: 그렇죠.
0: 많고.
1: 그래서 판타지 그게 좀 많은 편이죠. 맞아요.
0: 또 역사를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1: 그렇죠.
0: 네. 아, 책 제목이요.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입니다. 어렴풋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요즘에는 또 노인의 그 영상도 AI가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상 속 노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아하고 예쁘고.
1: 네, 맞습니다.
0: 현실하고 조금 다른지 아니면 요즘은 다 그렇게 됐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1: 네,
0: 어떤 의미가 담긴 제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그 책 제목에서 미디어 속 노인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미디어가 노인은 혹은 연령이 높은 세대를 어떻게 재현해서 보여주는가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탐색한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밖 노인은 실제의 우리의 노인들의 일상과 인식, 특히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들, 삶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 조명해서 보는 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 뭐랄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현실 세계보다는 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밖에서 뭘 보거나 배우는 것도 직접 가서 보고 배우기보다 뭐 영상으로 먼저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을 100%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저게 현실이다 이렇게.
1: 네, 그렇죠.
0: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지만 미디어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과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라 어쩌면 또 그런 미디어들의 노인 재현이 오해를 만들 수도 있죠.
0: 네,
1: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노인에 관한 이야기하면 우리가 특히 뭐 복지, 돌봄 이런 주제를 떠올리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죠. 미디어 관련 주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거기 중요성을 두고 계실까요?
1: 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돌봄이나 복지, 의료 같은 사실상 비용의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비용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들이

0: 많은데요.
1: 네.
0: 근데 그것이 노인의 삶의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아닙니다.
0: 전체는 아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실제 삶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 역동적이기도 한데,
1: 네.
0: 통념적으로 우리가 노인을 미디어가 재현할 때는 그 역동성과 다양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1: 네.
0: 그래서 노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20, 30년은 더 사는데,
1: 네.
0: 네, 그 역동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1: 네.
0: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미디어가 어쩌면 어떤 시선의 방향을 너무 고정화시켜 버리는 걸
0: 그렇죠.
1: 수 있죠.
0: 네,
1: 네.
0: 맞습니다.
1: 대중문화와 문화 콘텐츠 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하시는데 어떻게 관심이 노인 문제로 옮겨가셨어요?
0: 그 대중문화와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나 정서나 욕망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영역이라서 그 안에는 당연히 노인의 삶도 들어가야
1: 그렇죠.
0: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상 콘텐츠 자체가 상품이다 보니까 구매력이 있는 대상이나 아니면 소구력이 있는 콘텐츠 소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것이 좀 외면이 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한국 여성 커뮤니케이션 학회라고
1: 네.
0: 그 학회에서 기획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거나 덜 조명받거나 혹은 취약계층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잡아서
1: 네.
0: 오랜 토론을 거쳐서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잡은 것이 이전에 뭐 청소년이나 다른 건 많았고 여성도 많았고 노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인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1: 네.
0: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그 지금 오래된 거긴 한데 그 일요일 오후 되면 항상 무료 급식소, 그러니까
1: 네네.
0: 독거 노인이나 그 거리에 계시는 분들, 그죠? 우리가 노숙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제 급식소 봉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
1: 직접 네네.
0: 그렇죠. 근데 그 무료
1: 현장에서.
0: 급식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고 노인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변두리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인
1: 네.
0: 주제로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됐죠.
1: 근데 기획하시고 책을 쓰시고 책이 나오고 하는 와중에 노인이 거의 주 계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0: 그럼요. 네, 맞아요. 그 와중에. 근데
1: 네.
0: 최근에는 노인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1: 네.
0: 접어들었으니까 핵심 계층 중에
1: 네. 네.
0: 하나가 되어 있죠. 정치
1: 그리고
0: 경제적으로 모두. 네.
1: 구매력도
0: 그럼요.
1: 있습니다.
0: 맞아요.
1: 엄청납니다.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의 노인들이 노인 세대가 구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그분들이 대부분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때 주허리 역할을 하셨던
1: 네.
0: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대책도 어느 정도 되어 계신 분이 많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탄탄하게
1: 그렇죠.
0: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1: 네. 책을 열 분이 함께 쓰셨어요. 이렇게 공동 작업하기가 이게 도움도 되지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어떤 분들이 함께 작업하셨나요?
0: 네. 이번에 우리 저자 구성에서 사실 조금 그 나이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박사를 받아서 온 파릇파릇한 그런 학자도 있고
1: 네.
0: 중견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인의 문제를 특정 나이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모든 연령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탁 보면 여기 저자들 나이는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기획을 할 때는 이제 3개의 세대가
1: 네.
0: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1: 각각의 시선을 담은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내가 그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는 부분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봐온 노인 세대를 미디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렇게 연구하는 젊은 학자의 시선에서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리고
1: 세 개의 세대가 구성을 했는데 또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0: 그럼요.
1: 바로 그건가요?
0: 그거 이제 세대별로 구분된 건 아닌데
1: 아.
0: 글 자체를 전체 톤에 보면은
1: 네.
0: 그러니까 이 10명이 구성을 하긴 했지만 그 끊임없이 토론을 통해서 나온 저서이기 때문에
1: 네.
0: 그 색깔을 살짝살짝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책 안에 보면은 각각의 글 안에 그런 세대적인 혼합성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전공을 이제 보면 물론 책맨 뒤에 저자 소개가 되어 있는데 테크니컬한 거. 가장 최근에 기술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1: 네.
0: 아주 이론적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현장에서 노인과 관련된 일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1: 이 네. 파트들이 어떤 얘기들?

0: 를 다루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1: 아, 네.
0: 재현 파트가 있더라고요.
1: 네네. 재현 파트는 사실 뭐냐면 우리 사회의 그냥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실제 노인의 삶이라기보다는 그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노인의 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내가 경험한 노인들도 있지만 미디어가 재현,
0: 네.
1: 보여주는 노인들 이런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문화적 재현이라는 파트에서는 이제 노인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오는데 미디어는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봤고요.
0: 돌봄은요?
1: 네,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OTT 시대 노인은 이제 그 OTT는 일반 레거시 미디어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0: 그러니까
1: 레거시라 그러면 전통적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래서 그런 OTT 것도 이제 드라마에서 미디어가 어떻게 노인을 재현하는가 이런 거를 재현 파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것이 재는 다시라는 뜻이고 현은 드러날 현을 쓰는 거라 실제 삶보다는 보여지는 것.
0: 그렇죠.
1: 그런 게 초점 맞췄고.
0: 네.
1: 그다음 돌봄은 이제 실제로 노인은 일반적인 인식이 신체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보니까. 돌봄과 비용의 대상이라고 보니까. 그런
0: 네.
1: 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놓고 실천은 사회적 인식은 노인을 그렇게 보지만 실제 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0: 네.
1: 이런 것 아니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인의 삶을 더 활기차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실천 부분에서는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도 많아요.
0: 네.
1: 디지털 미디어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그중에서도 그 우리 작가님은 재현 파트에 참여를 하고 계신
1: 그렇죠.
0: 거군요.
1: 네. 맞아요.
0: 네, 작가님 목소리로 이제 첫 번째 낭독을 들어볼 텐데요. 챕터 1 한국 사회 노인의 삶과 문화적 재현 가운데 노인의 삶과 재현의 렌즈 중에 일부분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노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실제 삶의 조건이나 목소리보다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와 담론으로 노인을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이고 공적인 렌즈로서의 미디어 재현은 노인 개인의 정체성과 그리고 실제 삶의 실천에 깊이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으로는 연령주의를 강화한다. 노인학의 선구자 로버트 버틀러는 1969년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연령주의라는 용어를 통해서 나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하는 고정관념, 편견, 차별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반복되는 부정적인 노년 이미지는 사회 전반에 연령주의를 내재화시켜서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사회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심리적으로는 위축시키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다양한 재현은 노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2010년 이후부터는 꽃보다 할배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행과 도전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고 유튜브에서는 방망래 할머니처럼 솔직하고 유쾌한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실버 유튜브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노인이 더 이상 은퇴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활력 넘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재현과 실천은 노인 세대에게 긍정적인 자기상을 형성하도록 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노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다.
0: 미디어가 노인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활기차게 살고 있고 그러고 싶은데 미디어에 보니까 노인들이 기운이 없네 이러면은 왜 나의 삶에도 나의 동년배니까
1: 네.
0: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디어가 어떻게 그리는 게 왜 중요하다 이런 걸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1: 그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노인들은 뭐 좀 뭐랄까 고집이 세고
0: 네
1: 젊은 세대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0: 네.
1: 뭐 우리 세대는 어땠다 라떼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소비한

0: 저는 굉장히 고정적인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뭐 때로는 또 조금 더 부정적으로 좀 뭐랄까, 긍정적이지 않은 어른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1: 내가 살아봐서 안다. 너 그거 절대
0: 그러니까요.
1: 안 돼. 이런 거죠.
0: 그리고 뭐 요즘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 새로운 세대를 사랑과 아량으로 베푸는 것보다는 권위로 이렇게 뭔가를 통치하려는, 통제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재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 아랫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윗세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가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1: 근데 작가님, 저는 그 매체와 현실이 항상 미러링, 서로를 거울로 삼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키팅 선생님 같이 되고 싶어. 영화 속의 어떤 선생님이죠. 그러면은, 나는 키팅 선생님이 모델이야 이러는데, 사실 그 어떤 영화 속의 역할을 맡은 선생님은 또, 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의 롤 모델이야.
0: 아,
1: 나는
0: 그렇죠.
1: 정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좋았어. 이 역할을 내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현실과 매체가 계속 서로를 미러링하게 되는 거니까. 그왜 매체에서 나 때는 말이야 자꾸 이걸 하면 이제 어머님들도 그래,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고 또 아들 이러면 또 어머님들도 아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매체 속에서 그리는 노인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카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0: 맞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모든 현상들은 현실의 반영이자 또그 힘이 현실을 구성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말들을 해요. 매스미디어가 현실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또 바람직한 모습이 뭔가를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듯이 구성해내기도 하는데, 근데 미디어에서는 노인의 이미지가 바람직한 노인상이나 어른으로서보다는 조금 뭐랄까 부정적으로 재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미디어에서 노인의 재현이 항상 그래왔던 건 아니에요. 좀그 역사가 조금 재밌는 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인은 슬기로운 현자, 지도하고 뭔가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존재로서 재현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다 보면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잖아요. 핵가족화도 극단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노인은 한 가정에서 같이 머무르면서 아랫세대를 돌보는 어른이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 그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잖아요. 노인들이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 은퇴할 나이들이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존재거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면서 사실 좀 가치가 도란 집단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 그런 게또 미디어에 반영이 되고, 미디어는 또 그런 현상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면서 사실 세대가 좀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1: 지금
0: 있죠.
1: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릴 때 맥가이버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항상 맥가이버가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0: 그렇죠.
1: 할아버지의 지혜를 늘 현실로
0: 맞아요.
1: 가져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그런 존재였는데 좀 달라진 거네요.
0: 그렇죠. 사회 변동과 또뭐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들이 인식에서도 멀어지고 현실에서도 좀 소외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죠.
1: 그거 뭔가요? 연령주의, 로버트 버틀러가 얘기한.
0: 연령주의라는 건 사실상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연령대거나 연령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고정관념이나,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고정관념은 좀 편견적인 것,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요. 그 연령주의적 사고를 통해서 한 개인이 그 개인이나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기보다는 그 연령대에 맞춘 사람으로 살아야 되거나 그런 편견 속에 갇히거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게 연령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사고도 그렇고, 저 사람은 노인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고용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많고요.
1: 은퇴시기도 거의 정해져
0: 그렇죠.
1: 있고.
0: 근데 그 연령주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령주의 자체를 우리가 그냥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극단적인 사례가 뭐냐면

0: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취약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네. 젊은 세대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할 거야. 이런 것들. 그런데
1: 네.
0: 사실은 그게 전체는 아님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연령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게 되면은 그게 또 세대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죠.
1: 네. 책에서는요. 노인 재현이 너무 계급화되고 젠더화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그게 뭔가요?
0: 그러니까 계급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경제적인 것, 문화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다 차원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디어가 보여주는 노인들은 이제 미디어는 긍정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그런 것이긴 한데
1: 네.
0: 적극적인 노인들, 활발한 노인들,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자기개발도 열심히 하는 노인들
1: 네네.
0: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줘요. 근데 현실을 보면 모든 노인이 그렇진 않거든요.
1: 그럴 수가 없죠.
0: 예.
1: 네.
0: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노인은 좀 과대재현되는 경향이 있고
1: 네.
0: 그리고 그렇지 못한 변방에 있는 취약한 노인들은 아예 미디어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1: 네네.
0: 그런 분은 이제 과소재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계급화되어 있고 또 젠더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성별에 따라서
1: 네.
0: 여성 노인의 역할과 남성 노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방식도 많이 다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한번 짚어봤어요.
1: 그 읽어주신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능 프로그램, 개인 채널에 좀 달라진 분위기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0: 그렇죠.
1: 방막내 할머님도 그렇고요.
0: 네, 네, 네.
1: 네,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0: 네.
1: 어느 정도 이럴까요?
0: 많이?
1: 옛날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아니면 일부?
0: 전체적으로 다 달라졌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는
1: 네.
0: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라고는 하더라도 은퇴는 했으나 여전히 경제적인 그 여유는 있는 분들이고 그럼 이제 문화 콘텐츠를 소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는 또 젊은 사람이 만들기보다는 동세대 내에서 만드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는 뭐 요즘 시니어 모델들도 굉장히 많죠.
1: 많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시니어 할머니들이 뭐 짧은 이쁜 옷을 입고 항상 메이크업을 하시고 어떤 서빙을 하는 일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이어서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 세대 안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 네.
0: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 네.
0: 우리 노인 그러면 몇 세 정도로 보세요?
1: 아, 이제는 80인 것 같아요.
0: 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이제 8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로 사회 통념적으로 보면 막 65세면 노인이라 보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노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이후의 삶이 이미 20년 이상이 남아 있다고요.
1: 네.
0: 그러면은 적어도 반 세대, 한 세대를 30몇 년을 본다 그러면 세대 한 세대의 절반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자고 입고만 살 수가 있겠어요?
1: 네.
0: 그분들이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 활동들이. 그래서
1: 지금은 사실 65세가 언니.
0: 그럼요.
1: 네, 언니지 네. 전혀
0: 네.
1: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도 죄송할 때가
0: 그렇죠,
1: 있어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너무 이렇게 젊으시기
0: 예.
1: 때문에.
0: 맞아요.
1: 네. 네. 요즘에 재현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죠.
0: 그렇죠.
1: 네.
0: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 네.
0: 특정한 집단에게만 조명해서 그러니까는 미디어가 보이는 노인들이 물론 노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긴 하지만
1: 네.
0: 좀 잘 사는 분,
1: 잘
0: 꾸미는 분,
1: 네.
0: 활발한 신체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일요일 날 무료 급식소
1: 네.
0: 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뵈면은 정말 정말로 취약한 분들이 사회에 비가시화되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활발하고 뭐 활기차고 자아실현에 열심인 분들의 그런 문화적 가치 뭐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상품성인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변방에 계시는
1: 네.
0: 분들은 소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책도 부족해지고요.
1: 네.
0: 사람이 보지 못하면은
1: 네.
0: 관심이 당연히 없고 관심이 없으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쓰지 않는 법이라서
1: 네.
0: 그런 부분 여전히 좀 아쉽죠.
1: 왜 우리가 청년 세대를 뭉뚱그려서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처럼 이 노년 세대에 대해서도
0: 그렇죠.
1: 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싫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다양성과 역동성에 좀 주목을 해줘야 된다는
1: 네.
0: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바라는 점도 있어요. 이게 물론 노인 재현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1: 네.
0: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한 세대 공동체 안에 살았을 때는

0: 노인은 노인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1: 네.
0: 지혜롭게 오랜 삶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자산이고, 또 청년 세대는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변동 속에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그럼 그 두세 가지가 이제 합해서 한다 그러면
1: 무적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이제.
0: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0: 엄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따뜻한 물 먹고 배를 비벼주는 걸로 낳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무조건 약국 가거나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그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을 잘못 쓰시거나 뭐 디지털 기기를 잘 못하거나 이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은 나이 든 세대 그걸 못하니까 바보 취급하고, 나이 든 사람은 청년들이 그런 그 유연성을 발휘 못하니까 뭐 어리석다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잘 있다 그러면 사회 모든 많은 문제들이 아마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습니다.
0: 생각을 해요.
1: 유연한 시선이 돼야 되는데 음악을
0: 그렇죠.
1: 한곡 듣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 은빛 물결을 논이는 물고기 함께 듣겠습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 은빛 물결을 논이는 물고기 함께 하셨습니다.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팍 노인을 쓰신 정영희 공동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작가님 목소리로 두 번째 낭독 들어볼게요. 챕터 1 가운데 미디어 재현을 넘어 실천으로 중에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0: 적인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모델과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삶과 사고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축해 나간다. 노인들은 더 이상 미디어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재현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고 노인 당사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자기 재현의 장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세대에게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은 블로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공유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 재현은 노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노년의 삶이 고립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고 의미 있는 그심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는 더 이상 일방적인 노인 이미지를 주입하는 매체가 아니라 노인 당사자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만의 서사를 구축하며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노년기의 삶을 단절과 소멸이 아닌 자기 성찰과 새로운 관계 형성이 가능한 그런 삶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네, 저희 엄마가 87세신데 저보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세요. 저는 하는 것만 하고 저희 엄마는 친구분들이 뭐 이것도 해보래, 뭐 이것도 가르쳐줬어 하셔서 때로는 우리 엄마는 이런 것도 하네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은 이것도 물론 다양한 노인이 계시겠지만 아예 활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있는 매체들을 다 활용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노인 세대는 사실 그 인프라가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1: 네.
0: 물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보면 그 80년대, 90년대 청년을 보낸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또 젊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1: 네.
0: 자식을 다 키우고 나서 내 삶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시죠.
1: 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사용도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죠.
1: 네.
0: 그런 거죠.
1: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그 뭐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또 뭐 계정 SNS도 하시고
0: 네.
1: 뭐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서사를 새롭게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0: 그럼요.
1: 네.
0: 사실은 왜냐하면 자신의 서사를 만드는 것이 자아 정체성에도 영향을
1: 네.
0: 주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속된 말로
1: 네.
0: 뒷방에 있는 뭐 뭐야 뭐 이런 사고를 안 할 수 있게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구나 뭐 아니면 나를 기록함으로써 나의
1: 네.
0: 경험과 또 지식과 지혜를 남길 수 있구나 뭐 이런 역할 부여가 되는 것이기도
1: 네.
0: 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의 이해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 이런 게 많아지면 이제 그 젊은 세대하고도 좀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요?
0: 아, 그럼요.
1: 네네.
0: 네. 젊은 세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혜와 경륜은 살 수가 없죠. 알
1: 네.
0: 수가 없는
1: 네.
0: 것이고 그건 유일하게 노년 세대들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인데
1: 네.
0: 그런 걸 이렇게 베풀어 줄 수가 있죠.
1: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런 많은 좋은 기회들이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건 아니다.
0: 네.
1: 이런 거잖아요.
0: 네.
1: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잘해 나갈 수 있을까요?
0: 그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각 노인들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계층적인 한계이거나
1: 네.
0: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우리 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1: 네네.
0: 들어요. 그러니까 노인만을 위한 문화적인 장이라든지 노인만을 뭐 위한 디지털 미디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리터러시 작업이라든지 뭐
1: 네.
0: 이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적 차원에서 제도가 보완하거나 지역의 커뮤니티가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같은 라디오 방송 같은
1: 네.
0: 미디어가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1: 네.
0: 뭐 이런 영역이 남아있는 것이죠.
1: 저 네. 한 40대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뭔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막 이렇게 나도 50이 되면 이제 저거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0: 네네.
1: 그런 거보다는 40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게
0: 그렇죠.
1: 많았어요.
0: 네, 한계를 끊는 게 더 많죠.
1: 네, 그런

21세기 현재 한국에서 노인은 단순히 매스미디어에 의해 재현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기록하고 공유하는 능동

0: 그러니까 제가 60이 되면 이제 좋은 클럽에 들어가, 뭐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어떤 곳 저기 들어갈 수 있고, 누가 거기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다고 했고, 그래서 조금 제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1: 네.
0: 자꾸만 어떤 공부 모임에 40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행 모임에 50 이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조금 점점 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1: 네.
0: 들었던 것 같아요.
1: 그 우리가 삶의 전체 연령대를 전체 스펙트럼에 이렇게 넓혀놓고 보면은
0: 네.
1: 노인을 위한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만 볼수 있는 것, 어린이가 누릴 수 있는 문화나 공간도 굉장히 많고,
0: 네.
1: 청소년은 청소년이어서 할게 많고, 또 중장년은 중장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막 예를 들어 소설책만 보더라도 콘텐츠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은데 노인을 위한 콘텐츠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그런 이유도 있으실 텐데 노인의 일거리, 노인의 문화적 삶과 관련된 그 콘텐츠가 의외로 적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니어 모델들도 그렇고요. 시니어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그러한 사회적 부족에 대한 일종의 반란 반동인 것 같아요. 우리 있어, 우리 살아 있어, 우리 할수 있어. 사회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만들지, 이런 움직임의 일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노인을 위한 문화적 장을 만들어줘야
0: 아까 작가님이 난 뒷방 노인 되기 싫어 이랬지만, 우리가
1: 돼요. 네.
0: 그걸 우리만 갈수 있는 뒷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뒷방은
1: 그렇죠.
0: 너무
1: 그
0: 재밌다.
1: 역할을 지금 현재 실제 나이 드신 분들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무대나 장을 제도가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최근에 좀 이제 불행한 사태긴 한데, 우리 왜그 탑골공원 사태 아시죠? 그죠?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또 계층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분들이 갈수 있는 가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 길을 이렇게 쓰는 거를 이제 여러 기타 등등의 이제 요소로 인해서 그 공간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 이제 대안은 뭘까? 왜냐면 그분들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다른 곳으로 가셨대요. 어떤 분은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가시고 가셨대는데, 좀 그런 공간들을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문화적 공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와 미디어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0: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오늘 좀첫 번째 파트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한다면 뭘 짚을 수 있을까요?
1: 나이 드신 분들도
0: 네.
1: 기술과 미디어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모든 문화나 문명의 중심에는 기술이 있는데, 너무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기술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보면은 세 번째 실천의 영역에서 테크놀로지를 많이 넣어놓은 부분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사실 기술이 약한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어디가 불편하다든가 이런 게 기술이 사실은 더 많이 도와줄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은 오히려 약한 사람은 기술을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번잡하고, 젊은이들은 기술을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택시 잡는 거 하나만 봐도
1: 아, 그렇죠.
0: 어르신들이
1: 맞아요.
0: 오히려 택시를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1: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제 그건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노인 정책은 국가가 굉장히 많이, 국가와 사회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0: 그러면 우리 이제 시민들, 국민들이 국가의 일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중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어떤 시선을 가지면 사회를 개선하는 데좀 도움이 될까요?
1: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그 모든 해결책은 관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보다는 한쪽에서는 혐오하고 한쪽에서는 무시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 그 공동체적 사고가 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재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디어나 특히 우리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게 노인이 고유한

0: 목소리로 자신의 서사를 써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매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사회적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네.
0: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저는 사실 옛날에 라디오밖에 없던 시절에 있었던 재미난 라디오 콘텐츠들이 지금의 실버 세대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들거든요. 실버 세대가 되면 눈으로 뭘 계속 보는 것도 좀
0: 아, 그럼요.
1: 부담스럽잖아요.
0: 그래서 목소리로 뭔가를 전달하기에도 우리가 시각적이고 청각적을 동시에 전달해야 될 때는 부담이 되지만
1: 네.
0: 청각 하나에만 이게 그 감각만 하나만 고유하게 쓸수 있잖아요. 라디오는. 그러면은 노인들의 이야기, 노인들의 서사 이런 걸 곱게 곱게 담아서 새로운 형태로 후세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1: 끝으로 스스로 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라든가 부모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여러 지금 상황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께 좀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 다 하셨나요?
0: 아니요, 조금 남아 있어요.
1: 해주세요.
0: 저희 어머니가 39년생이시니까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그게 왜저 나이가 되면 저걸 할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한 분, 두분 돌아가시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우리가 애기들은 할수 없어도 예뻐하잖아요.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막 조물조물조물하고 그런데 노인들의 할수 없음을 다르게 보지 말고 너무너무 애쓰신 분들이 이제 다시 아기가 되셨으니 예쁘게 곱게 보자라는 그런 이렇게 뭔가 마음으로 온정적으로 아니면 온유하게 이렇게 서로 감정을 주고받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잘못 걸어가시는 게 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이제 모든 세대를 한 세대 한 세대 보내드리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길게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서 예쁘게 서로를 좀 이쁘게 이쁘게 막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좀 이쁘게 보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애쓰신 분들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거를 기억해주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 진짜 이뻐지는 거라서 그런 역할을 미디어가 좀 해야 돼요. 노인을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재현할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노인의 걸음도 아장아장으로 우리가
0: 그렇죠.
1: 표현을 하면
0: 뒤뚱뒤뚱 비틀비틀로 보지 말고 아장아장으로 보고 말씀이 어눌한 거를 그냥 그걸 갖다 저 사람 왜 기능적으로 떨어졌을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옹알이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좀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천천히 말하게 되고 어머니의 행동이 더 예뻐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좀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바뀌는 거라서 좀 그거는 좀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노인을 보는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1: 뭔가 제대로 못하실 때 속으로 당황하시는 그 모습이 사실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거든요.
0: 그렇죠. 네.
1: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그분들을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디어 속 노인, 미디어 밖 노인을 쓰신 정영희 공동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내일은 고립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 곁에 머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고민 정거장의 안예슬 대표 모시겠습니다. 또 전해드릴 게 있어요. 토요일 코너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8월에는 교육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8월 한 달간 어떤 책들 만나게 될지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네요. 미디어가 그려온 노년의 모습이 진짜 노년의 얼굴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갑자기 다양한 콘텐츠들을 떠올리고 우리 현실 모습도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면 그냥 누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말고 그 삶을 직접 들여다보려는 관심이 정말 필요한 듯합니다. 뭐, 노년이든, 그게 우리의 내일이든 똑같죠? 뮤지엄의 추억의 기억 속에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긴 여름 가운데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에 찾아오는 세 번의 복날. 동양 철학의 오행사상에 따르면 가을에 해당하는 금의 기운이 대지로 나오려다가 아직 여름의 화의 기운이 강렬하니 그 앞에 엎드려 기다린다는 의미가 엎드릴 복자를 쓴 삼복에 담겼다고 합니다. 싸워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기운을 다해서 물러날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는 세 번의 엎드림. 계절이 가고 오는 과정은 그런 순응과 인내의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이 너무 힘겹지만은 않게 복달림하는 풍습은 우리 인간이 발휘한 지혜였을 텐데요. 풍류 한자락의 마음

0: 보양하는 이 시간도 지혜로운 복달림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덕명의 소리 경상도 성주풀이로 출발합니다.
1: 하늘 천 따지 가물 현 누룩항 천지 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금년해본 이 동네 신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무자자는 자승장승 경고자는 적득협차 농사자는 장원하고 상업자는 재수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잡고 잡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전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전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구월산 전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전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전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전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겼소 한강 전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전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전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겼소 지리산 전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전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전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 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겨서면 성주본이 없을 손양 성주본이 어떠네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 평에 던졌네 강남 갔던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 소를 길어낼 제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 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치치따라 거지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목 옥도끼를 찍어내어 금도끼를 따듬아. 자진 나무는 잣다듬고 굽은 나무는 굳다고 용어머리 털을 닦아 하거머리다 집을 지어 나무야 제자 옥제자 다물이 담사 이어놓고.

갔다가 모서놓고 선망 후망 조상님은 금당에다가 모서놓고 비모 이소 성주님은 상랑우에다 모서놓고

10년 해본 주인 양반 동서남북을 다 다녀도 헛 남을 눈에는 꽃이 되고 말소리 끝에 향기 나서 자

자, 아게자게 살가니에 토양판이 걸렸네. 여루여루 부엌아 북신을 울리자. 동쪽에서 회원나무 가둥구리도 디디고 남쪽에서 회원나무 풋나무도 디디고 서쪽에서 회원나무 청사이도 디디고 북쪽에서 회원나무 가시덤불도 디디자. 여루여루 조례야 조례시를 울리자. 하라지게 이르도 살천석을 이르고 하라지게 이르도 살만석을 이르자. 큰 소톤 단말지 이 작은 소톤 서말지 이 소태 곤양지여 부모 봉양하여 보세. 여루여루 부엌아 부엌신을 울리자. 자구잡신은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용왕아 요왕신을 울리자. 동해바다 요왕아 남해바다 요왕아 서해바다 요왕아 북해바다 요왕아 7년대한 가물음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구연장마 홍수에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추나추동 사시절에 실수없이 딸알도 우물청청 디디주소. 자구잡시는 물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장뚜가 장뚝신을 울리자. 강원도 보리 날아와서 이 장뚝에 굴치자. 고장은 매화사 색깔이는 붉으사 기름장은 타라사 색깔이는 까마사 된장은 누르사 막장은 달아서 굴치자 굴치자.

신랑 동마 같이 밀어주고 마구자 마구자 도둑놈을 마구자 자구자 치는 불을 까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 여루 도장아 도장신을 울리자 하라지게 개리도 살천석을 개리고 하라지게 개리도 살만석을 개리자 마구자 마구자 도적넘을 마구자 참구잡시는 불알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0: 김덕명의 소리, 경상도 성주풀이 함께 들으면서 7월 25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중복날인데요. 우리 풍류객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복달림하며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계실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맞히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멜로디, 흥겨운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날로그 라디오의 풍류가 좋다 음악과 함께합니다.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네. 그리고 8397님, 아유 좋다 얼씨구. 우리 8397님은 감탄사 3개 보내주셨어요. 감동입니다. 저도 화답해드릴게요. 으이, 그라제 좋다. 감사합니다. 우리 8397님 계속 애청해주세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홍장민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이배님도 보내주셨네요. 풍류사전 진짜 진짜 재밌어요. 용호님 못하시는 게 뭔지요. 풍류가 좋다 최고 최고. 아이고 저도 못하는 거 많아요. 항상 열심히 멋진 방송 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고 여름철 음식도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햇볕이 뜨거운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신가요? 사연 보내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풍류어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연주 산조압주입니다. 민속음악의 백미죠, 산조. 늦은 속도의 진양조부터 중머리, 중중머리로 빨라지는 장단과 함께 자진머리로 이어지는 흥겨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악압주로 함께 감상하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야야, 흥 뭐야? 아, 거시기 너, 아, 서울에 갈 일은 없냐? 아, 왜요, 형님? 아따, 우리 형님 서울 구경하고 싶으셔라? 아, 근데 형님이 말만 타면 멀미를 하신께, 아, 지가 모시고 가고 잡아도 그 멀리까지 말 타고 어찌 가신디요? 아니, 아니, 내가 언제 가고 잡다고 했냐? 아, 고생스럽게 그 먼 길을, 아, 나 말고 흥부 너 말이여. 어, 아, 서울 갈 일 있거든. 아, 서울 사람들 노래하는 음반이나 몇 장 더 사가지고 오니라. 아따, 우리 형님, 경토리에 맛들이셨나 보네.

뭐셔? 경토리? 아, 그것은 무엇이다냐? 도토리 사촌이요? 아, 경단처럼 먹는 거냐? 아, 먹는 것은 아니고요, 형님. 아따, 못 말리겠네, 우리 형님. 아, 풍녀 사전을 펼쳐보시면 아따, 잘 나올 겁니다. 아, 저 책 가지러 갑니다잉. 네, 오늘 풍녀 사전 잘 펼쳐보시면

서울 경기 지역 민속음악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기 서울 지역 음악이라고 모두 획일화된 똑같은 음계만 쓰인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경토리, 반경토리, 신경토리 등 좀 더 세분화된 용어로 구분 짓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넓은 의미에서 경토리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다섯 음으로 구성된 오음계를 바탕으로 음계 구성음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장식음적인 식임새를 많이 활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음의 기능이나 식임새가 특별히 강조되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서정적인 느낌을 주고요. 무겁지 않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것이 경토리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 모두 다 원수도다. 심 중에 하늘 부어든 큰이 나서 거주를 송

안비취 지휘자 최창남의 소리로 창부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풍류어사전에서 설명드린 경토리의 특징이 이 창부타령에서 잘 느껴지셨나요? 이 창부타령은 경토리 중에서도 특히 진경토리의 특성이 전형적으로 잘 드러나는 곡이라 진경토리를 창부타령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경토리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면서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곡으로 이 창부타령을 떠올려 주시면 경토리가 어떤 느낌인지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 남도 작가, 기악 연주곡 보렴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용우의 풍류가도 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윤소인의 가야금 병창 당가 녹음 방초였습니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방청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당첨자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첫 곡 정답은 비나리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다 정답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풍가 좋다 애청자 여러분 최고예요. 네, 정답 보내주신 우리 2775님 황미랑 비나리입니다.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아 비나리네요. 황미랑님 비나리 몰랐는데 첫 소절 들으니 알겠네요. 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도 보내주셨어요. 정답 비나리 아닌가요? 딩동댕 정답이었습니다. 2987님 정답 비나리.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전영민님도 보내주셨어요. 비나리 더위에 지쳐서 있는데 좋은 기운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여러분들의 사연에 힘 얻고 기운 받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함께해 주세요. 자, 음악 한 곡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영석과 서영호의 아쟁, 아쟁병주입니다. 서영석 명인은 민속기학의 명인이시죠. 서영호는 그분의 아드님이시고요. 부자간의 병주를 들으시겠는데요. 서영석 명인은 원래 서영석류 대금산조의 창시자시고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창단 멤버로 오랜 시간 우리나라 민속악의 거장으로 많은 민속음악을 남기셨습니다. 오늘은 현악기 아쟁의 소리로 그분의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서영호의 아쟁병주입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김용호의 풍류현장은 우리 민요의 대표 흥타령인 천안삼거리입니다. 예로부터 영남과 호남, 한양으로 통하는 길목이었던 천안삼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이 오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풍경 속에서 탄생한 노래 천안삼거리는 길 위의 정서와 민중의 애환을 노래한 충청 지역의 대표 민요로 오늘날까지 널리 사랑받고 있죠. 민요 천안삼거리는 천안 흥타령, 천안도 삼거리, 흥타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능소와 박선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르는 사람에 따라 사설과 가락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삶의 기쁨과 슬픔을 흥으로 승화시키는 노래의 정신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요의 가장 큰 특징은 시대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인데요. 여야성, 김임배, 김재욱, 김명길, 이생강, 최강상 등 수많은 국악인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편곡했고요. 국악을 넘어 대중음악과 클래식으로까지 확장되며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죠. 황금심이 부른 삼거리 만보는 전통 민요가 대중가요로 새롭게 변신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신천안삼거리와 천안도삼거리 등 다양한 작품들로 꾸준히 발표되어 오늘날까지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삼거리 흥, 능수버들은 흥, 제 멋에 겨워서 축 늘어졌구나. 익숙한 노래 말에는 길 위를 살아온 민중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애로와 좋다 흥, 성화로구나 흥이라는 후렴은 슬픔과 그리움마저 흥으로 풀어내는 우리 민족의 삶의 철학을 잘 보여주죠. 고단한 현실을 노래로 이겨내고 함께 부르며 마음을 나누었던 공동체의 지혜가 이 한 곡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천안삼거리는 단순한 향토 민요를 넘어 우리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하고 있죠.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다양한 장르와 만나며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천안삼거리를 스쳐 지났던 옛 선비와 장돌뱅이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의 발걸음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흥얼거리던 노래는 세월을 넘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삶의 애환을 흥으로 승화시킨 천안삼거리의 깊은 울림을 이 시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않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관악영산회상 중 세령산부터 군악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시원 임춘이 한진자의 소리로 아리랑 천안삼거리 한강수타령 오돌독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연이어 들려드렸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엊그제 초복이라고 덥다 덥다 하며 지냈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그로부터 열흘이나 지났네요. 오늘 삼복 중에 두 번째 중복입니다. 복날을 잘 보내는 방법. 물론 영양가 있는 맛있는 음식 먹고 기운을 보충하는 것도 좋고요. 또 시원한 곳을 찾아 몸을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중복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 먹는 일 이상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죠.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위한 작업인데요. 그 뜸이라 한다면 바로 독서 삼매경에 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책 읽기에 몰입하다 보면 마음 건강도 좋아지죠. 더위도 어느새 싹 가시겠죠. 오늘의 산책길은 시원한 음악으로 골랐습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 지곡을 대금과 월금 두 대 악기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상준의 대금,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밑도들이 아명으로 수연장지곡 들으셨는데요. 김상준의 대금, 고보석의 월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중복이라서 이 복날을 잘 보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날이 되면 보양식은 대부분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더위 잘 이겨내실 준비, 보양식으로 우선 대비 잘 하고 계시죠? 열흘 전 초복 때에도 이미 복더위 대비 잘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복날 몸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 이상으로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란 말씀 드렸는데요.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작업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책 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 전해드렸습니다. 굳이 장르를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작품 골라서 쏙 빠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 하나 고르시고 옆에다가 시원한 수박이나 뭐 냉커피도 좋고요. 옆에 놓고 시원하게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싹 가실 테고요. 이만하면 멋진 복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음악, 미래의 전통음악이 될 음악들을 골라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그리고 일요일에는 전곡감상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김혜란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김혜란의 음악, 검은고 독주곡 추,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동쪽에서 부는 바람,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들은 김혜란 창작곡집 1번 상상, Imagination이란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들입니다. 이 음반은 지난 2021년 12월에 발매됐는데요. 작곡가 김혜란의 첫 번째 음반입니다. 작곡자는 이 음반을 내면서 여기에 수록된 음악들은 마음으로 느껴지는 전통음악의 어법을 현대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다양한 작곡 기법을 풍부하게 적용한 실험적인 작품에 속

익숙하고 한국 전통음악을 클래식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첫 번째 곡으로는 김혜란 작곡의 거문고 독주곡 추. 추는 가을 추자를 쓰는 추입니다. 작곡자는 계절이 가을에 접어드는 형상을 거문고의 음색으로 나열해보고자 해서 빠른 속도의 리듬과 다양한 주법으로 음색을 확장시켜 나가는 기법을 써서 작곡했습니다. 일정한 동기 선율을 두고 그 선율을 변형해가면서 리듬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거문고의 주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거문고 연주법도 쓰지만 한편으로 술대로 현을 두드리는 주법이라든지 또 현을 긁기도 하면서 다양한 연주 기법을 통해 새로운 음색을 여러 가지 만들고 표현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곡을 구성했습니다. 동기 선율의 변화와 반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선율을 다양한 식임새와 리듬 패턴으로 구성했습니다. 거문고 독주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거문고 주법의 새로운 시도 어떻게 펼쳐내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의 거문고 독주곡 추 듣겠는데요. 서정곤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예란 작곡의 검고 독주곡 추, 서정곤의 검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자연의 형상을 다양한 검고의 음색을 활용해서 표현하고자 한 곡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혜란 작곡의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란 음악입니다. 제목 산조 가야금과 르네상스란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작곡가 김혜란이 2017년 유럽에서 공연이 있을 때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방문했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작곡자는 노트르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그 빛의 신비로움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작곡가에게 빛에 대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작곡자는 그걸 바로 12연 산조 가야금에 담고자 했는데요. 부분 부분 서도 민요 선율을 차용하고 그 선율을 변형시키면서 이 곡을 구성하는 주요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곡을 감상하기 전에 작곡 노트에 적힌 그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비롭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 빛이다 라는 테마로 전통주법을 통해 감정 변화의 양상을 다양한 변박과 언무리 장단으로 표현하였다. 결국 그 빛은 우리가 아는 빛인 것처럼 우리 전통 음악의 주법과 음계도 변치 않는 그 고유한 음악일 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혜란 작곡의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듣겠습니다. 이수은의 가야금 양재춘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의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들으셨는데요. 이수은의 가야금, 양재춘의 타악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이수은은 현재 이화여대 초빙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타악 연주자 양재춘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혜란 작곡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곡입니다. 이 음악은 자진한잎 중에 우조 두거를 연주하는 음악 경풍년의 가락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원래 경풍년을 연주하는 선율악기는 피리대금 해금인데요. 여기에서 해금은 그대로 쓰고요. 대금 대신 클라리넷 그리고 피리 대신 바순을 썼습니다. 두 악기 모두 목관 악기이라서 자진한 잎을 연주하기에는 금관 악기보단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해금에서 자진한 잎의 원래 선율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선율은 때론 클라리넷과 바순이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변주 방식을 써서 연주함으로써 다음 선율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경풍년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선율 변형을 이루는지 혹은 화성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감상의 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가끔은 경풍년의 원래 선율과 비교해가며 듣는 묘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해금 선율이 서양의 목관 악기와 앙상블을 이룰 수 있도록 음색이나 표현 기법 등을 고려해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목관 악기인 클라리넷과 바순이 넣는 화성의 효과를 함께 감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경풍년을 바탕으로 한 해금과 서양 목관 악기의 앙상블 김혜란 작곡의 동쪽에서 부는 바람 듣겠습니다. 노은아의 해금, 스티브 바키의 바순, 김원각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 동쪽에서 부는 바람 들으셨는데요. 노은아의 해금, 스티브 바키의 바순, 김원각의 클라리넷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해금과 서양 목구한 악기를 위한 앙상블이었는데요. 자진한 잎의 하나인 경풍년의 주요 가락을 모티브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해금을 연주한 노은아는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바순을 연주한 스티브 바키와 클라리넷을 연주한 김원각은 현재 오레곤 주립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혜란 작곡의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입니다. 이 곡은 종묘제례악 중에서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의 음악, 정대엽 중에 두 곡 분홍과 영관의 선율을 가져와서 이 선율을 피리와 태평소가 연주하도록 하고 여기에 피아노가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곡의 제목에 흐르는 시간이란 표현한 것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전통이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 어느 한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지닌 것이라서 흐르는 시간이란 제목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피리로 연주하는 분홍과 영관의 선율이 뚜렷하게 들리고요. 또 그 선율이 어떻게 변형되고 변주되는지 그 모습 역시 쭉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악기 편성에 태평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대업의 분홍과 연관이란 곡에 태평소 선율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피아노의 경우 반주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부분 부분 연결 선율을 통해 피리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도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종묘제리악을 기반으로 하고 피리 태평소와 피아노 반주와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인데요. 김애란 작곡의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듣겠습니다. 진윤경의 피리와 태평소, 이소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혜란 작곡의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들으셨는데요. 진윤경의 피리와 태평소, 이소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종묘제례학 중에서 무공을 칭송하는 11곡 가운데

네, 분홍과 연관 이렇게 두 곡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김해라는 현재 한국 창작음악단체인 KCMC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신학회 한국정학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관현악, 독주곡 및 실내악곡 등 여러 음악을 만든 작곡가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 국제 교류에 초청돼서 다양한 주제의 작곡 발표회에 참가했고요. 2017년에는 폴란드 세계 오디오 아트 페스티벌, 2018년 연변대학 국제 교류와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주최한 미국 바흐 페스티벌에서도 초청받아 작곡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31회 국립국악원 주최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와 제8회 신학회 콩쿠르에서 수상 경력이 있고요. 2018년에는 산조 가야금을 위한 시간미라는 곡으로 제35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 음악을 전해드리는 코너,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에서 오늘은 작곡가 김해란의 음악, 거문고 독주곡 추, 산조 가야금 독주곡 르네상스, 그리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 피리와 태평소를 위한 흐르는 시간, 이렇게 네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감상하신 곡들은 김혜란의 첫 번째 창작곡집 상상, Imagination이란 음반에 수록돼 있는 곡들로 보내드렸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준비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를 피리와 아쟁 연주가 함께 하도록 한 건데요. 병주도 하지만 두 악기의 독주도 간간히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해서 감상의 묘미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윤석류 아쟁산조 병주 듣겠습니다. 윤형욱의 피리, 신현식의 아쟁,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피리와 아쟁이 같이 때로는 피리 아쟁 각각의 독주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성한 산조였죠. 윤윤성류 아쟁 산조 병조 들으셨는데요. 윤형욱의 피리, 신현식의 아쟁, 윤호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이별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실 이별가는 약간의 반주가 곁들여지고요. 북장단 대신 장구장단이 함께하는 연주입니다. 안숙선의 소리, 원장현의 대금, 안옥선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이별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도련님이

어이, 어,

아, 내 마음으로시오. 말하고 웃어서는 내기가 쉽지 않다고 그 무리요.

이렇게 조촐한 편성의 반주로 판소리 한 대목 듣는 묘미도 있네요.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보유자 안숙선의 소리, 원장현의 대금, 안옥선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도잡가 육자배기 듣겠는데요. 오늘은 성악 부분 없이 기악 반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남도 잡가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기악 연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육자배기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진양조 장단으로 이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진양조 장단의 각이 육박이라서 육자박에서 육자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설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될 듯합니다. 민요 중에서 진양장단으로 부르는 특별한 그런 곡에 속하는데요. 이 내용에 여러 가지 흥과 한 또는 사랑, 그리움 이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깊이 있는 인생을 경험한 이들이 특히 잘 부르는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악 없이 기악으로만 연주한 곡으로 감상해 보셨는데요. 연주자 소개해 드릴게요. 김보경의 가야금, 이재하의 검은고, 이동훈의 아쟁, 원완철의 대금, 이호진의 피리, 이동훈의 해금, 남상일의 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이 삼복의 두 번째 중복인데요. 열흘 전에 초복 보내시면서 이젠 좀 더위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장마 지나고 한 스무 날 정도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해마다 기억하시겠죠? 앞으로 큰 더위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요. 오늘 복날 맛있는 것도 좀 드시면서 보양을 하시고요. 시원하게 책 읽는 시간 갖는 것도 이 복날을 지혜롭게 지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서서
1: 한후 한
0: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던 청산지와 물도 보던 물이다.

0: 아이고 너냐?
1: 같이
0: 광한루야 잘 있더냐?
1: 단수
0: 어제 아까도 무사하더냐?
1: 단수
0: 동예 소발 바라보니

0: 또 서디에 역조를 분부하시되 명일 거행은 여차여차 허여라. 일로 보내고 천연 깃벌이 찾지어 갈 자고
1: 다치

0: 밥을 치노라.
1: 소, 아?
0: 저녁 연기 차오. 할 길이 전혀 없네. 자지엄 자지엄 춘향 집을 당동하니 시비 아파 줄든 캔 콩.

0: 멋지고 좋지.
1: 들려퍼 평고동 밑에
0: 다시
1: 백두름이 잠들었다. 밤 깨진 저기 어른이 화이

나리는 징금 징금 아룩송이 그의 거구나 집안 형상 살펴보니 긴 모양이 전혀 없네

0: 말에 만나고
1: 지
0: 행랑채놓은 허물어지고
1: 하지
0: 중문가는 흔어지고
1: 하
0: 환초밭은 잡초라고

0: 증폭이라
1: 한수
0: 내 글씨로 붙였던지 풍마고 습타 떨어지고 춘재만도 못구나. 첫 춘자는 이따

포치 안 그댄 댄도이는 어대가고 반두억 반만심이 헌니 창제 어르고 예

0: 중문간을 들어서니
1: 아이고
0: 동거인지 호소인지 엄마인지 철대하고는 울음 쏟이 귀에 어릴 듯 들리거나

동정을 살피고 보시니 그때요 춘향 무친온 후원도 단월 묻고 세상바로 증화수구를 떠서고 세수구하고 그만하고 받쳐놓고 동국 재배로 피는 말이

다음 다음 다치

나왔으니 삼층 뻥 예예 몽중걸 아사수이

순향을 살리게 하여 주어. 이렇듯이 빌더니 망을 그 자리 복서

0: 못하냐?
1: 아, 쓰고.
0: 내가 이 팔청춘 저를 뭐

어디가서 400개월을 오늘 못하고 제만전대에게 광삼개월을 미치기도 너 죽느냐 춘향아 금제 오경 내 자식은

0: 마시고.
1: 예제경에 왠제디 떠간 마시냐.
0: 벌써
1: 향단아.

0: 그렇지.
1: 내가 의사한 것이 우리 선영덕인 줄만 알았더니
0: 그치.
1: 여기 와서 보니 장모의 덕이 반절이오 부처님의 덕이 반절이로구나. 그러나 내 만일 이모냥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한번 쥐어뜯길 모양이라. 내 잠깐 속였다가 저 늙은이 화가 좀 꺼진 다음에 들어가야 쓰겠구나. 문 밖에서 준양모를 찾는 뒤 무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담을 하고 부르듯이 꼭 부르던 것이었다. 이러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러느라 이러느라 춘향모 울다 깜짝 놀래. 아이고 향단아,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되니 성주 조상님도 발동이 되어 일어나 보다. 밖에서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좀 나가보아라. 향단이었자오되 마나님 그런 게 아니오라. 밖에서 누가 마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이 정황 없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하고 따서 보내라. 향단이 충충 나와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시오? 나는 너희 마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너희 마나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우리 마나님 밖에 가시고 안 계셔요? 너희 마님이 안 계시거든 서울 삼청동 이몽룡 씨 잘 되라고 지금 후원해서 빌든 그냥 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여기서 비는 소리 그 사람이 다 듣고 마나님만 꼭 나오시라고 해요. 좀 나가보셔요. 그 어떤 사람이 정황 없는 나를 오느라 가느라 리오란스럽다냐. 준향 모친이 홧김에 나오겠다. 준향 모친이 나온다. 준향 그모제이 나온다. 춘향 차친이 나온다. 춘향 차당님비 나온다. 춘향 대부인이 나와. 싸나고 늙은이 나온다. 이두령 빙모가 나오고 온다. 우사또 장모가 나온다. 백선배 말도 밥 뿌리 등 모디 커드그르가다 우리 집봉 온꼬꼬 벌라진 하대 손들.

날 찾어. 날 찾을 데가 없건만 은코느기가 날 찾어. 남원 48방 중 그다 그 소문을 못 들었다. 70당년 늙은 전지 무남 통역의 딸 하나를 옥중에다가 넣어두고 명제경각

0: 가네
1: 할수
0: 경세하고 경력을 아니니 자네 본지가 오래요. 세거인도 백헌지 백발이 환연시 드여 자네 일이 말이 아니로세. 나도를 모르나 자네가 나를 몰라. 웃다 이 사람아.

죽고 성부제 병부제 언제 내가 차례로 찌가로 허허들근이 날 몰라 허허들근이 망령이여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날 몰라 내 성이 이가리도 차린다을 몰라 옳지 인제 내 아로소 동문 밖의 풍은 동성냥구하군 것 그것을 달라고 시어소 수시에 가져가오리인지 너무 재촉마르시고 이내 서른 말을 들어보고 춘향을 수행을 들어봐요 금산길 생처무인원 신관사 또 수청을 들어 주야 농창 후강에다 남은 대소사를 제겠다 청만 허의면 백발 백종령 나 없고 사또가 대호커요 재원답이는 창고제게 제아범은 행수구구관 읍낸도 언절섬제게 정사 뒷밭 포름가게 이것저것 못다치면 오령 잔금을 지나들어

혼나시리라. 이자는 오를된 만원 풍언자가 요새 춘향 속도 내가 알고 자네 속도 내가 알고 남은 이 서방 나를 몰라. 그러면 어떤 이가요? 성간 성벽을 말아 네가 오르고 이간 줄을 내가 알어. 자네는 성만 있고 이름은 없는 걸. 허허 장모 난 몰라.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나를 모르나 장모장 네가 다 몰라. 장모란이 누구요? 남은 없네 오입쟁이들. 아니 꼬꼬 더럽더라. 내 딸들 천재한지들 왜 인상대들한지 허공 양반 소방

해피 원스 핑크 얼핑크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로 이가라면 이갈리네 실대 웃소가수 허허 장모 날 몰라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잔디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성명 그릴러 중생 아? 한양 삼치오 그 동산오 초냥 땅콩이 몽롱 그래도 잔디가 너 몰라 초냥 어머의 말을 듣고

0: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는가.
1: 다
0: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인가. 어디 좀 보세. 어디 이제 사오고 와서
1: 한수.
0: 어디를 갔다가 이제 고르고르시 오나네 사오 하늘에서 떨어 전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고 이제 다 기분 터지 구름 속에서 왔나. 이게 천하 독한 사람 어찌 그리도 무정한가. 갔던 제발들이 여기 영예고 일장수석

방으로 들어가. 좌정한 후에 향단이 절을 하며 소녀 향단이 문안이오. 왔다 향단아, 이제 너희 아씨는 살았다. 어서 걷는 방에 점화 좀 하고 뒷숭엄이 불러 진지 지으라 하고 고두쇠 불러 관청에가 고기 사오라 하고 너는 그 어서 닭 잡고 찬수장만 해라. 그러고 향단아, 그 우선 촛불이 급하구나. 촛불부터 줄게 갖고니라. 어삭도 이 말 듣고 촛불은 뭐 달라고 갑자기 야단인가. 아이고, 우리 사우 얼굴을 좋게 보아야 하겠는디. 아이, 눈이 침해서 당체 보여야지. 아이,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컷 보고 남을 것을 무엇이 급해서 야단인가. 헛다, 이 사람아, 자네는 장부의 마음이라. 마음이 넉커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 가족께 보세요. 이 사람아,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음호 받아들고 안지라는 뱁새는 본으로 된 눈을 요리 씻고 저리 씻더니만은 어삿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도 대방거린이 되어 코만 훌쩍훌쩍하고 앉았겠다. 춘향어모 간담이 서늘어요. 어삿도를 정신없이 물그름이 보더니만은 들었던 촛불을 내던 예고 떴다가 철컥 추워져.

0: 지며
1: 좋지
0: 조각권아
2: 얼후
0: 조각권아 내 딸 전에 아이에게 돈용네 백일종성 얼트림으로 아니 된다는 예롭다던데 백발이 흩날긴 머리 물마를 나뒹굽시 당산철용에 엎드러져 우리 사고 찰뜨라고 하느님 저드그 축석을 들고였더니
2: 아시고
0: 하느님 너 어차피 되신지 살피고 주실 줄을 모르시네 못 믿겠네 못 믿겠네 얼굴도 못 믿겠네 책방에서 글 읽을 때도 밤

0: 여기에 천 번이나 만 번이나 믿던 더군진 번 믿던 얘기를 모두가 허산해 그리요.
1: 좋지.
0: 설마 설마
1: 말썽
0: 하여 더군지 설마 그가 사람을 상하네 그리요.
1: 좋지.
0: 이제는 잘들라고 빌어볼 때도 없게 된지 죽었구나. 죽었구나. 우리의 부근은 다 죽었네.
1: 아시고.
0: 아까워라 내 자식아. 이 팔신절 죽은 때고 만종독을 못 누리고 미라그를 차를 무구르만다 원통 허우기로끝구나.
1: 좋지.
0: 다시 방으로 보고 들어와서 사또를 바라보며 아이고 저거 누구야? 어따 좀 구간 사또자제 모양 좀 보소. 왔다 좀 열려 춘향 서방 좀 보소.

0: 얼굴 밖에 기홍산기에 왜 이르냐. 의사또는 시침에 뚝 떼고 앉아 우는 준장모 속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던 것이었다. 장모, 내 얼굴이 많이 변했지? 내가 준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 좋았지.
1: 그렇지.
0: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두고 말하더라도 서울서 둘째가라면 설게 알던 형세요. 또 아버지가 남은 오셔서도 돈 많이 벌어가셨건만은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허망하게 달아나버리더 그려. 아, 집안이 그렇게 딱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그려. 할 수 있나? 아버지께서는 일가댁 사랑어가 학장 이러시고
1: 헐시고.
0: 어머니는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풍평

상이 본관 수청을 들어 아주 잘 되었다기에 돈 빼기나 얻어 쓰냐고 불안 처리게 내려오다 수원을 들이자니 관상인이 있다기로 상을 좀 비웠더니 상은 과연 병상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팔자 수관이오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삼재팔란 그 운 때문이라고 날다려 벌써 죽었으리라 허대 그려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내가 83살만 먹고 보면 부귀 공명을 내 위에

0: 춘향모, 어이없어. 어사또를 이만 하고 보더니만은 사람이 저지경이 되면 뱃속 지리부터 해야 할 일이야.
1: 헐씨고.
0: 자네 부귀공명하기 기다리려다가 내 딸 춘향 옥중에서 한갑 진갑까지 싹 넘어가게.
1: 어이치.
0: 내 딸 춘향 하나 죽어버리면 자네 잘된 건 내게 아무 소용없어.
1: 그렇지.
0: 춘향 모친이 속에 우란하는 대로 하면 당장 가라고 야단이 나겠으나
1: 응?
0: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 그치?
0: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1: 응?
0: 이 서방 말씀을 들으니 가히 없소만은 내 신세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힐 지경이오.
1: 응?
0: 내가 어느 아들이 또 있을까? 아들 겸 그것 하나만 믿고 사는 터에 지가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 두겄소? 나도 이 집 팔서 팔아먹고 세간 등물도 다 팔아먹고 춘향 미임 양식거리가 없소. 이 서방은 이골 구관 사또 자제라 저녁은 물론 잡섰을 터이지만은 우선 주무실 데가 없소. 춘향방 있다 해도 불 뗄래야 나무도 없고 하니 저 시원한 물로에나 널널한 객사 동대청에 나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나 집에 와 잡수든지 또 거기 어디서 잡술 때 있으면 잡수고 그냥 바로 돌아서든지.

아닙니까? 서방님 괄세하셨단 말 아가씨가 들으시면 복종 자격을 얻으니 너무 그리 괄세마오. 만나으로 위로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기둥 안고 돌아서서 오기 힘든 곳 바라보며 초마자락 그르다가 눈물 흔적 씻치면서 아이고 아가씨

0: 커서 살펴주시리 줄을 모르시네. 아이고 아가씨.
1: 아이고. 아.
0: 어제 할 곳 바위 없는 아. 노래 허신만한 김과 혈이 얼다니

0: 천분
1: 할
0: 반초근이다 한옥이 무너지와 누구

허허, 아이 여기가 어디냐? 아이 사실 얘기하는 상가집 제청이구만. 자, 한마탕 놀다라 갈세. 가상자도 멋이 조금 있던가. 장단 없이는 또 못 놀아. 장단을 털 걸어놓고 한번 놀아보는 것이었다. 헐.

0: 아이 가상자님 하나 멋져요.
1: 잘한다.
2: 잘해. 겁나게 잘해요.
0: 자 이번에는 우리 거사 사당을 모셔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볼랍니다.
1: 에라이 요즘 가시랑

0: 어째 자는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아니 앞도 못 보면서 어째 그것을 아요?
0: 어야 마누라.
1: 예?
0: 나 저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나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렇게 하시오.
0: 둥둥 둥둥 강아지
1: 헐떠
0: 아그 둥둥 강아지
1: 좋다.

0: 처먹었다. 옳지. 여러분 내려가시러. 여러분 딱 걸려야지. 흘러 내려가 불면 내신세는 낭패다. 오냐 딱 걸려라 걸려. 오냐 걸려. 와라 허망하네. 허망해. 야 마누라.
1: 예?
0: 나 요놈 저 정문하러 가기 전에 나 개사랑 한잔 하고 가자네. 개사 가게.

세상에

0: 개야.
1: 영가.
0: 어이.
1: 어서 가서 정문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오시오.
0: 에이, 어이야, 마누라, 나 저 개새끼한테 나 정문하러 가네.
1: 서.

0: 소야 나 가네.
1: 가서 이제 아기 낳게 정문이라잖아 하시오.
0: 새끼 얼른 빨리 낳게.
1: 예.
0: 3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참는 것,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파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뭐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견디고 또 견디며 세월을 건너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더위 앞에서는요, 이 오랜 습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몸이 더위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져서 위험 신호를 뒤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나는 괜찮아,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몸은 벌써 지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도 별로 마른 것 같지 않은데 이러지 마세요. 이미 수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요, 갈증이 나기 전에 물을 마시고 힘들기 전에 그늘을 찾고 지치기 전에 쉬셔야 합니다. 물, 그늘, 휴식. 참 평범한 세 단어인데요. 이 무더운 시간을 잘 걷는다는 건 어쩌면 대단한 비법보다 이 기본을 제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늘은 쉬는 것도 일이다 생각하시면서 잘 쉬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너들 강변입니다. 대금의 원한철, 장구의 이경섭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노들강변이었습니다. 대금의 원한철, 장구의 이경섭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앞서 말씀드린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은요, 목이 마른 뒤에 찾기보다는 그 전에 자주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요.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아, 내가 오늘 뭘 많이 했다. 이걸 이 정도 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얼마나 잘 쉬었는가를 하루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합니다. 1부에서는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롯이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에 빠져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향기로운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실 거고요. 또 시니어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0: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 단양 아라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말래입니다.
1: 수수밭 터지는 내 물어줄게 구시월 꺼져만 날 참아줘에 눈이 올란지 비가 올란지 억수야 정마가 절란지

0: 우르른 뱃사공 어저씨 해종 건담한 조개 쌀이 골 검은에 얼동박 다쓰다 전에 떨어져 동비견 나이급에 나서이지 청춘에 가보는 연기를 못 살세.
1: 충청도 단양 아라리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김말래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부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자유로운 가락과 뚜렷한 개성이 살아있는 음악이죠.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 만날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 명인 유대봉이 김종기에게 배운 산조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가락을 더해 완성한 음악입니다. 유대봉은 아버지 유성천에게 가야금 풍류와 산조를 처음 배웠고 이후 김종기에게 5년 동안 가야금을 배우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안기옥과 정남희, 강태홍, 심상건 등 여러 명인의 가락을 익히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갔습니다.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의 특징은 다양한 음악의 가락과 연주법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는 점인데요. 판소리의 경드름과 덜렁째 가락을 받아들이고 검은고와 아쟁 등 다른 현악기의 산조 가락과 연주법도 참고해 독특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검은고에서 줄을 힘있게 긁어 연주하는 스르렁 주법을 가야금에 활용한 대목도 유대봉류만의 개성으로 꼽힙니다. 가야금의 맑고 섬세한 음색 사이로 때로는 거칠고 힘있는 울림이 더해지면서 다른 산조와는 또 다른 멋을 전해줍니다. 유대봉은 연주할 때마다 가락을 조금씩 다르게 풀어냈을 만큼 즉흥성이 뛰어난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제자인 백인영은 유대봉이 가르칠 때마다 가락이 달라 배우기가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는데요. 그만큼 순간의 감정과 흥을 자유롭게 음악에 담아냈던 연주자였습니다. 대중의 귀를 사로잡는 흥과 표현력도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요.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는 가장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와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와 단모리로 이어집니다.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정해진 틀에 머무르지 않았던 유대봉의 자유로운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백인영, 장구의 정화영입니다.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유대복류 가야금 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 음악의 장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 자신의 개성을 뚜렷하게 새긴 유대봉의 음악이었는데요.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였습니다. 오늘은 개성 있는 가락과 자유로운 즉흥성이 살아있는 유대복류 가야금 산조에 머물러 봤습니다. 다음 일요일에는 또 어떤 음악에 머물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경기제 관악영산회상 대영산 듣겠습니다. 연주의 오노울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 곡은 경기제 관악영산회상대영산이었습니다. 연주의 오노을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정보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해금과 하프를 위한 네 편의 음악 중 새벽의 노래입니다. 해금의 사주현, 하프의 이기화입니다.

2부 첫 곡, 해금과 하프를 위한 네 편의 음악 중 새벽의 노래였습니다. 해금의 사주현, 하프의 이기화였습니다.

전국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일요일 아침 오늘은 경기도 과천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오래된 사진첩 속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쯤 있으실까요? 가족과 함께 했던 나들이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았던 어느 봄날이나 가을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관람객들과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특별전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약자죠. MMCA 과천 40주년 빛의 상상들 전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추억을 모으는 장면들이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과천관과 함께한 사진과 사연을 보내면 그 가운데 주요 이야기를 골라 미술관의 공식 SNS를 통해 소개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수요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향기로 그리는 여름 미술관도 열리는데요. 미술관의 작품과 공간에서 영감을 받아 과천관의 여름을 담은 향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름밤 손전등을 들고 미술관 곳곳을 탐험하는 밤의 미술관 탐사도 마련되는데요. 40해 동안 수많은 사람의 발걸음과 추억이 쌓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번 여름에는 미술 작품도 천천히 둘러보시고 그곳에 남아있는 나만의 옛 추억도 함께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왕 맥베스 꽃과 뱀 듣겠습니다. 연주의 박경훈 외 여러분입니다.

조선왕 맥베스 꽃과 뱀이었습니다. 연주의 박경훈 외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견명곡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김영재 작곡의 작품입니다. 활과 개방현을 재미있게 활용해 어린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노는 모습을 그린 해금곡인데요. 빠른 장단과 익살스러운 해금 선율이 강아지의 장난기 넘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해금 연주의 한갑수, 장구 연주의 김영재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견명곡 듣고 오셨습니다. 해금의 한갑수, 장구의 김영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간입니다. 피리 연주의 원일, 기타 연주의 정재일입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0: 에어컨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 할 때 많으시죠. 마구 켜자니 전기 요금이 걱정이고 안 켜고 있자니 몸이 견디기 어렵고요. 이럴 때 나라에서는요,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와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구에 주는 냉방비와 난방비 이용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해야겠죠.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네. 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대원 특성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가운데 노인, 어린 영유아,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분, 네,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올해 노인 기준은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무조건 되겠지. 우리 집에 어르신이 계시니까 무조건 되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이 두 가지 모두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애매하다 싶으면 사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에너지 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1600-3190번으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지구를 지키는 에코판소리 나라라 에코맨 중 에어컨 사러 간다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봉영입니다.
1: 이렇게 꿈속에서 열심히 에코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백수! 한편 백수의 가장 친한 친구 천수. 야 백수야! 야 인마 일어나! 너 여기서 창문 닫고 방문 닫고 이러고 자면은 쪄 죽어! 그 말에 깜짝 놀래 잠에서 깬 백수가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에어컨 사러 가겠다고 생 지랄 방정을 떨어버렸네. 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에어컨 사러 간다. 아이고 이 자식아, 개발의 편자에 개발의 벗은 짝이 따로 없다. 보증금 300, 월 12만원 옥탑방에 에어컨이 웬 말이냐. 너 돈은 있고 하는 소리냐. 돈소리에 눈을 크게 뜨고 주머니 털고 지갑 털고 돼지 저금통 배를 가르고 책장 밑에 굴러 들어간 동전까지 싹싹 긁어내요. 10원, 100원, 50원, 500원 세어보니 16,570원. 아이고 이놈아, 그 돈으로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사거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빚을 내서 12개월 할부라도 살 거야. 에어컨 없이는 나 죽거다. 아이고 이놈아, 네가 자면서 뭐라 그러더라? 에코맨 개코맨 하면서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슈퍼 슈퍼 슈퍼 하늘을 날아다니고 지랄 발광을 하던 놈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에어컨을 사겠다고? 나 혼자 에어컨을 산다고 죽어가는 지구가 갑자기 발떡 일어나거냐? 암만 그래도 나 죽을 때까지는 앞으로 한 50년은 지구가 버텨줄 거야. 나는 에어컨 사러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에어컨 가게 문안이 들어온다 기쁨만에 사정없이 달려 에어컨 가게 문 앞에 서서히 이게 뭐요? 스티커에 그려져 있는 북극곰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시웃으며 어헝 너 곰순이 어헝 어헝 어헝 에코맨 에어컨 사려고 꿈인지 생식인지 부끄럽고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오른 다리 따라 왼 다리 찾아가고 왼 다리 뒤집어라 오른 다리 뛰어가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나오기가 무섭게 증발하며 집에 도착해서는 아 정말 꿈 한번 제대로 꿨다 그래 뭐 내 신세 무슨 에어컨이냐 그래 더위야 나랑 한판 싸우자 우라파켓을 퍼다가 뜨거운 옥상 바닥에 부려봐도 덥고 아이스팩 가랑이에 끼워놔도 덥고 얼려 녹은

재밌는 곡이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에코판 소리, 나라라 에코맨 중 에어컨 사러 간다 였습니다. 소리의 김봉영이었습니다. 자,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에너지 바우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받을까요? 2026년 기준입니다. 1인 세대는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입니다. 4인 가구가 70만 1,300원이면 매달 70만 원씩 준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금액은 한 달에 받는 돈이 아니고 2026년도 전체 사용 기간에 쓸 수 있는 세대별 총 지원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내 통장으로 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덥고 추울 때 우리 집의 냉난방을 위해 쓰도록 마련된 목적이 분명한 지원금인 셈입니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고요. 사용 기간은 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합니다. 겨울에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집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을 수도 있고 또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겠죠. 나는 여름보다 겨울 난방비가 훨씬 무서워. 그래서 여름에는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어. 이거 가능합니다. 26년도 에너지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전체 지원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 전기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게 하고 겨울에 더 많이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분들은요, 정부의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거나 주소나 사용 에너지원처럼 중요한 정보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 사실을 알려야겠죠. 자, 에너지 바우처.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면 당당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기였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봄 부서지다 전해드리죠. 가야금의 주보라입니다.

봄 부서지다 주보라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 듣겠습니다. 준비한 곡은 길입니다. 노래의 강호중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길이었습니다. 노래의 강호중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주문 외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느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 돌아가는 걸 빨리 알아채고 무슨 말이 통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척척 아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눈치 빠르다, 센스 있다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모니터링이라고도 한답니다. 상대와 상황에 맞게 내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건데요. 사회생활에서는 꽤 유용한 기술이지요. 근데요, 이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늘 남에게 맞추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끔은 남의 표정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줘야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의 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를 아는 것, 이거 아닐까요?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6일 일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국악 현악 앙상블팀 초콜릿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흙으로 빚은 항아리였습니다. 자, 센스 있고 눈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다 알아서 척척척척척 맞춰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회적 관계도 좋고요. 승진도 빠르고 인맥도 넓고 이미지도 좋고 대인관계 만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너무 또 다른 사람에게 맞춰만 주다 보면 내 마음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니까요. 적당히 내 마음도 살피면서 남하고도 잘 어울려 지내는 그런 모습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도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싹싹싹 비워놨어요. 자리도 좀 닦아놨어요.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게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 나라 음악 그룹입니다. 에콰도르, 중미에 있는 나라죠. 에콰도르의 대표 밴드 비엔토 데 로스 안데스라는 팀입니다. 팀 이름에 안데스가 들어가요. 그 안데스 지역의 음악을 들려준다라는 건데, 그럼 뭐 안데스 지역은 어디예요? 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죠. 에콰도르, 페루, 뭐 볼리비아 이쪽이 안데스 지역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피에드레시타 엔넬 까미노, 길이의 돌멩이.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자, 돌멩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음악으로 한번 같이 굴러보죠. 자, Viento de los Andes의 Piedrecita en el Camino.

비엔토 데 로스 안데스의 피에드레시타 엔엘 카미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안데스 음악 할 때마다 들리는 그 팬플룻 소리 이 곡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요. 삼포냐라는 악기라고 합니다. 생긴 건 그냥 팬플룻하고 비슷한데 또 차랑고라는 악기도 이 남미 음악 할 때는 많이 쓰이는데요. 역시 만돌린하고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한 소리 짜랑짜랑한 소리를 냅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 헤어질 결심 OST 수록곡을 들려드릴 결심을 제가 했습니다. 안개라는 노래잖아요. 송창식, 정훈이 두 사람이 함께 불렀는데요. 이 노래는 1967년 정훈이 씨가 당시 17세였던 어린 나이에 데뷔곡으로 발표를 먼저 했었고요. 이후에 1972년에 송창식 씨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원곡자와 5년 뒤에 발표한 리메이크 가창자가 50년 정도 뒤에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송창식과 정훈이가 함께 부르는 안개 듣습니다.

송창식 정훈이의 노래, 함춘호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네요. 안개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멋쟁이들의 벙어리 전화였습니다. 음악 들어보면 1970-80년대 포크 느낌 나는데요. 2000년대 팀입니다. 2004년에 결성되어서 꾸준히 폭넓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술숲의 울울창창 듣습니다. 울울창창 무슨 뜻이냐, 울창보다 더 빽빽하고 잘 우거져 있는 그런 숲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피리 연주가 아주 좋더라고요. 예술숲의 울울창창 함께 듣겠습니다.

0: 예술숲의 노래 울울창창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정오에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이임의 풍경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하림과 구이임의 공연 속에 이 노래가 울려 퍼졌었는데요. 와, 저는 공연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눈부시게 아름답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민지 씨의 목소리가 그랬고요. 또 이채연 씨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피아노 연주, 또 또렷한 가야금 연주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역시 음악은 라이브 현장에서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계속해서 싱어송라이터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이란 노래 듣는데요. 요즘 싱어송라이터들의 트렌드의 한 모습을 이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목소리의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엄청 사각사각하게 들린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해상도는 높은데 가수가 목소리를 발음할 때 발음을 또박또박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하지는 않아요. 약간 덜 또렷하게 부르고 해상도는 높고 그런 게 요즘 싱어송라이터들 음악에 제가 발견한 하나의 특징인데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에 이어서 전범선과 양반들의 강강술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양반 락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놀땐놀줄 아는 양반의 모습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네요. 자, 1부 끝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임동창, 대금 연주의 이생강인데요. 대금 피아노 신화위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 음원 조상현 바디 강산재 수군가와 함께 합니다. 조상현 바디 강산재 수군가는 아니리보다 소리에 음악적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잖아요. 철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성음, 절묘한 붙임새가 만들어내는 장단의 맛,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바뀌는 음계 진행에서 판소리의 진수를 느낄 수 있고요. 이야기도 깔끔하고 담백하게 전개되는데요. 박유전에서 정재근, 정흥민, 조상현으로 이어졌고 이후 박지훈과 김정훈에게 전승됐습니다. 오늘 함께할 2023년 새음원 조상현 바디 강산재 수군가는 김정훈의 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수군가 가운데서도 널리 사랑받는 눈대목을 중심으로 구성한 음원입니다. 자, 첫 곡은요, 용왕 득병입니다. 수군가의 첫 대목으로 긴 잔치 끝에 용왕이 병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약성가는 도사가 용왕의 맥을 짚고 병을 다스릴 약재를 하나씩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

0: 한국에서는 육지로 나갈 별주부에게 토끼의 생김새를 그림으로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용왕득병, 약성가, 그리고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1: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높이 짓고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용왕을 청하실지 군신 빈객이 천승 만기요 강한 지장과 천택지군이 일시에 모아들제 주악이 핍진하고 괭주교 착이라 2-3일 논일더니 남해용왕이 해천열풍을 너무 과히 쐬어 돌연 득병하여 주야로 약을 쓰되 만무회춘지망이라 용왕이 탄식을 하는디

0: 왔더니 풍편에도 싸운 즉 대왕의 병세가 위중 다 없기로 배워보자 한다이다.
1: 왕이왈, 도사 일이 오시기는 하느님의 도움이라. 원컨대 도사는 황황한 나의 병을 자세히 짐작하야 선약을 좀 가르쳐 주옵소서. 도사왈, 우선 맥을 보사이다.

수요 비위난 돌아 간목이 대과하여 북극토흔이 피위가 상하옵고 탐성이 심하니 신격이 비약하고 배대장이 왕성하니 간담경이 자진이라. 방서에 일러스되 피는 이신지 조종이요 담은 내 이신지 표본이라. 심정적 만병이

날까 오로칠상 급하오니 보중탕으로 잡수시오 속지황 조중어여 탓돈이요 산사육천문동 세신을 거토하고 육정용 택사 행소각 각한돈 감초각 칠푼 소일승 천반연용 이십여첩 쓰대효무 동경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 백출탕으로 잡수시오 백출을 조구하야 서돈이요 사인을 조구하야 도돈이요 백광량 사냥 호미자 당기 천궁 강활목통 감초각 칠푼 소일생 천반연용 삼십여첩스대효무 동정이라 양감이 급하군이 감히 강을 타오로 잡수시오 마왕도돈 진피광활 방풍백지 천궁 장출 승마 갈근 세신 하간동 감초 칠푼 소일승 천

조용히 하고 제사 제습하며 견치담비라. 감초도 감온하니 구즉 온중하고 생즉 사화로다. 청심한 소화판 팔미완 육미완 경옥고 잠경옥고 백고약대황망초 장출 백출 승마갈근 세신 신피계피 파

백약이 무효원이 심고로 다스리자 통침 셋침 빼어 들고 혀를 잡어 침지를 때

상소하였으되 이는 별주부 자례였다. 신은 본시 수국 충신지 후예로 추천왕 중에 달령이 출하던 보수의 제주와 탐탄위하하고 행거러시어던 예양의 충성과 육국을 합종하던 소진의 구변과 맹회

경복하심을 신소원야로소이다. 왕이왈 영준지신이요 충죽지언이다. 폐공은 한신을 대장 삼았으되 항우는 몰랐으니 경이 수국선은 중신이라. 여한저 들으니 세상에 계신 양반들이 차례탕인지 별미탕인지 별한 진미로 안다 하니 그 아니 위태허뇨. 별주부 황공대왈 신은 수족이더이오라. 강상에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옵고 인간 봉패는 없사오나 해중지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하나 그려다 주옵시면 꼭 잡아다 바치겠나이다. 그 말이 옳다 하고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위로를 덥덥 보러 단창 채색을 두루붓 쳐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 승지강산 경계보던 눈 그리고 난 초진 초회

한옴동 사란풍에 방풍어던 털 그리고 봉내방장운 무중은의 잘 맞던 고그려 투기난 쫑긋 두눈 도리도리 허리난 들으신 꽁지기 묻동 차 변청산이요 우편은 목수라 독서청사륵 애구분장 송휘는 어진 양유속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음원 조상현 바디 강산재 수군가를 김정훈의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용왕득병, 약성가, 토끼화상 그리는 대목까지 세 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소리 들려주고 있는 소리꾼 김정훈은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판소리와 창극 무대를 두루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임방울 국악제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인 임방울 대상을 받았고요. 힘있는 성음과 강산재 특유의 섬세한 음악성을 지닌 소리꾼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 들어볼 텐데요. 네 번째 곡은 고고천변입니다. 눈대목이죠. 별주부가 처음 육지에 올라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대목이고요. 이어지는 눈대목 역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 이날치의 노래.

0: 네, 범 내려온다로도 잘 알려져 있는 대목이고요. 토끼를 부르려던 별주부가 그만 토생원 대신 호생원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호랑이가 내려오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섯 번째 곡은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입니다. 토끼를 수궁으로 데려온 별주부가 좌우나졸에게 토끼를 잡아드리라고 명하는 장면, 수궁가의 대표적인 눈대목, 이렇게 세 장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고고천변,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
1: 별주부 대소하며 충신지자는 충신내요, 열려지가는 열려로다. 가중마음이 저러하니 내 토끼 잡기 걱정할까. 그럼 나 다녀옴세. 별주부 마누라 썩나서며 창망은 진세간에 부대 평안히 다녀. 그러나 부디 남생이란 놈은 꼭 조심하오. 하! 제고 몰라서 소장분 박성 나선이 경계무궁의 장이 좋다. 보고 찬변 일륜홍

동실 어룡은 잠자고 차교생홀홀 날아들지 통정 여천은 바시추 금색추 파가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찌그랑겨 뒷발로 장랑을 탕탕 요리저리 저리 요리

자, 산원 지행 직노고 경수법.

아무런 줄을 모르고 온 천경 기억 올라 좌우산천을 둘러보니 천우 불견 수목처 분간을 길이 전혀 없고

이렇듯 잔디밭에가 죽은 데기 없었을지 마침 그날사 말고 산짐승들 회의가 있었던가 온갖 짐승들이 모다 모아 들은디

그러나 이렇듯 세상 짐승들이 다 내려오는 뒤 토끼들 아니 올 수 있나 하고 자례가 한번 불러보는디 퇴퇴퇴 퇴생원 하고 불렀으면 토끼가 내려올 것인디 그 수로 만리를 아래턱으로만 물결을 밀고 나와 퇴자가 살짝 늘어져 호자로 변하는디 퇴퇴퇴 토토토 호생원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에 있던 범이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느닷없는 범이 막 내려닥치는 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목 한 짐승이 내려온다 몸은 얼쑥덜쑥 꼬리는 잔뜩 한 발이나 넘고 전동 같은 뒷다리며 동계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땅이 톡 꺼지는 듯 자래 정신없이 납작하니 엎졌으니 호랑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지. 귀신이 날 불렀나 산신이 날 불렀나. 근래 귀 밝은 것 장이 우환된다 하고 발밑을 살펴보니 뭔 쇠똥 마른 것 같은 것이 하나 없었거늘. 혹시 요것이 날 불렀나 하고 그 크나큰 발로 자래 복판을 잔득이 눌러놓으니 자래 못 견디어 아이고 나무가 못 살겠소! 호랑이 어이없어. 마? 요것이 말을 다 하네? 개 뒤나오시오! 오, 요것이 날 보고 통성명을 하자고 하네요. 오, 나는 백수지장 산군이요. 벼로난 맹호장군 호생원이다.

보자. 아니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나를 산차 불에 살라. 술에 타먹고 보면 만병회춘 명약이니 너를 그냥 생킬란다. 하고 딱 달려 들어 놓으니 차례 기가 막히게

객사 조금 웬일이면 아 죽기는 설차.

설문 안에 천리 타국에 나를 보내놓고 오늘이나 소식이 올까 내일이나 기병

피울다가 아서라, 내가 기왕에 죽을 바에는 나도 도금이나 한번 써보고 죽으리라 하고 움친 목을 길게 빼서 고성으로 하는 말이, 내 이놈, 네가 내 성명을 자세히 알렸다. 나는 남생이도 아니오 두꺼비도 아니오 자의남의 충신 자랑 별날이다. 호랑이 무식어여 자래 별자 하나 모르고서 별날이 별날이 그거 생긴 것보다는

직품은 바로 꼴불견이로구나. 그러면 별나리께서 무엇으로 나왔으며 어찌 목은 그렇게 다 빨가우신 안으로 났소? 네 이놈, 내 목 근본을 잃을 테니 자세히 들어봐라. 우리 조국 대략하야 중창을 허노라고 천역한 되는 집을 나 혼자 기와일지 초석 그 돌아가다 한 발자친 미끄러져 목으로 내려져서 이 모양이 되었더니 명이 다르무니 언제 호랑이

세게 내오너라. 식기 전에 맛을 보자. 이렇듯 마루로 곡 앙금앙금앙금앙금거려 달려들어 보진이 빨로

잔말 말고 세게만 내놔. 호랑이 기가 막혀. 아이고 여그를 놔줘야 세게라도 들이지요. 이만하면 이놈을 반이나 휘어놨지. 더 질게 물고 있다가 호랑이가 뒷발질 한번 해서 톡 떨어진 날이면 호랑이 뱃속으로 직행을 할 판이니 요것이 인심 쓴 채라고 이빨을 슬그머니 벌려놓으니 호랑이가 이 틈바에 넘어 도망을 가는디 호랑이 뭉그렸다 벌쩍 뛰어 달아날지 기암장졸 배한밤에 조가성 놀랜 배왕 겨우 난출 허난격으로

그때야 별주부 토끼를 유인하여 수궁으로 들어가는 뒤 토끼의 눈을 떠 사면을 살펴보니 통을 받아보니 일륜홍이 어려 있고 살을 받아보니 일발천산 칭칭한디 빛이 세기 어려 있고 남은

이루나 이러한 좋은 경치 그를 한수 못지어야 훈련 대장을 할 수 있나 토끼 그를 한수을 벗어되 사

이나. 최 선생, 여기 잠깐 앉아 계시오면 내가 안에 들어가서 남여 가지고 모시러 나오리다. 그렇게 오시오. 내가 여기까지 와서 걸어서 들어가겠소? 별주부 영덕전 너른 뜰에 충충 기어 들어가 친세에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여사 그래 그 수로 만리를 무사히 왕래하였으며 토끼는 어쩌고 왔는고. 대왕의 성독으로 수로 만리를 무사히 왕래하였으며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오 키특타 주부지 중이여, 어주를 내려 치하하시고 좌우에 명하여 어서 토끼 밥비 잡아드려 간대여 소금 찍어 식기 전에 한 두어 점만 올려봐라. 토끼가 문 밖에서 이 말을 듣더니만은 아이고

죽은 데께 없었을지 좌구나졸 별군직과 수많은 도루무 캐모질이 정사홍상 하막쇠를 요하에 빗겨차고 토끼 개 있느냐. 토끼 깜짝 놀래 아이구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도둑 지키르케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다리미 너를 잡어 약기장도 좋거니와 장복허니 더욱 좋다. 이게 바삐 보라가자. 아이고나 개도 아니고 망하지요. 말 같으면

승이 너를 산차 몰아다가 대왕 좀 바쳤으면 천금상을 아니 주랴. 들어라 우! 아이고 나 망아지도 아니고 새양치우!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판에 너를 잡어 양계 두쪽 갈비 양획간 천엽 콩파 두박 없이 나눠 먹고 네 가족 뱃견이여 신도지

또 메고 또 오줌은 가름하니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 소바삐 몰아가제

0: 머리를 메고 토끼 잡아드렸어.
1: 새우먼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우먼 조상현 바디 강산재 수군가의 대목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 들었던 고고천변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까지 김정훈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판소리 여섯 바탕 가운데 여름에 듣기 가장 좋은 작품을 꼽으라면 저는 수군가를 꼽겠습니다. 익살과 긴장감이 살아있고 무엇보다 바닷속 이야기라서 그런지 듣는 내내 왠지 시원한 기분도 들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토끼 배 가르는 대목입니다. 별주부에게 속아 수궁에 들어온 토끼가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대목인데요. 수궁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토끼 배 가르는 대목 들으면서 오늘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 네가 과연 토끼냐? 내 우연 특병허여 백약이 무요 키로 명의에게 문이 헌정 네 간이약이 된다 하기에 내 어진 충신을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네가 죽더라도 네 시체는 칠과하게 고이 너 명당을 가리어서 깊이 깊이 안장해 줄 것이며 청조 한식 단오 추석 사명절에 제사라도 착실히 분별할 것이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토끼 기가 막혀 두 눈만 꿈벅꿈벅하고 앉았다가 우자 천려의 필요 일득이라 한 꾀를 생각하여 용왕 앞으로 바짝 달려들어 자 내 배 따시오. 용왕이 생각건대 저놈이 필경 배를 안 떼일라고 생발광을 뜰 것인디 저렇게 배를 촥 내민 것이 암만 해도 수상하지. 네 이놈, 네가 지금 안 죽으려고 별 수단을 다 부린다마는 그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말이나 몇 자리 하고 죽어라. 아이고 말이고 보시고 당장에 내 배 따시오. 어허 이놈, 어서 말을 허여라. 말을 허랑이 허우리라. 말을 허랑이 허우리다. 태산이 풍태하고 오성이 음음하여

수병죽 구불능식오고 탐수병죽 설불능건오고 신수병죽 이불능청오고 한수병죽 복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어찌 만물을 부르냐. 어이 토끼가 탕돌이였자오래. 대왕은 지기이리오 미지기로 소이다. 복희씨는 어찌하여 사신인수가 되었으며 실롱씨가 어쩐지로 인신우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드란. 허업고 소태는 어쩐일로 꼬리가 요리며 똑 하옵고 대왕의 옥체에 남피는 리 번쩍 번쩍.

석상에서 칭무로 칭칭동영 영주 석상 개수나무 늘어진 가지 끝끝터리다 다람에 놓고 도하유속개변에 탁조하라

이래 용왕이 판이나 돌려듣고 그러면 간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벌건한 군기가 사인으로 있으니 저 군기가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뢰이다. 한 군기로는 대변을 보고 또한 군기로는 소변을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의로 출입하라이다. 그리하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시토 천지음양 고색광채 아침안개 천영이슬 화하야 입으로도 고비궁기로 대웁기 번병회 추내병약이라 어떤 약이든 아니다 미련 허드라 저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요런 이야기를 하였으면 대간 마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춤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남,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주차 정산, 메뉴판, 공유 자전거.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QR코드. 그런데 정산 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스캔 한 번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내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찍기 전에 스티커가 덧붙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접속한 화면에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바로 종료해 주세요. 편리한 QR코드, 스캔은 신중하게. 국악방송 정보보호 캠페인이 함께합니다.

요즘 서울을 벗어나서 교외로 나가보면 푸른 빛의 들판이 참 보기 좋습니다. 쑥쑥 자라나고 있는 벼가 하루하루 키도 커지고요. 빛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모내기를 마쳐서 삐죽삐죽 고개를 내민 논의 풍경을 본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새 온통 푸른 빛의 들판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여기에서 누렇게 알곡이 익어가는 계절도 찾아올 테고요. 풍년가를 부를 날도 오겠죠. 오늘 산책길에서 미리 풍년가를 들어봅니다. 기악합주 풍년가 준비했습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